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통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나가 빨리 나와 유리를 되는 my story light 온다 come and door 나 얼른 나가봐요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리를 되는 my story light 온다 come and door I'll see you out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의

0: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2: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3: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2: 둘째,
3: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셋째,
3: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2: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3: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TBS 교통정보.
6: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에 있던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대소분기점과 대소나들목 구간에서는 1차로 따라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어서 비로 진천나들목부터 8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에는 두 건의 사고입니다.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반대 김포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이라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탑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는 조금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하죠. 뭐 셰프가 특별히 공들여 만든 요리도 아니고요. 좀처럼 구하기 힘든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사한 그릇에 예쁘게 담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야, 그런데 메뉴판 한쪽에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답니다. 이름하여 바로 Stupid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얘기죠. 뭐 가격은 $0.38,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 메뉴를 일부러 주문하는 손님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걸 사고 파나 싶지만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별것 아닌 질문 하나에 웃고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쓸데없는 질문이 있어서 대화가 더 재미있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에도 한 번쯤 웃어보면 좋겠네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소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9월 7일 월요일 첫 곡 오석준이었습니다. 웃어요. 한번 실컷 웃어보시죠. 오늘 저희가 여는 이야기에서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그 쓸데없는 질문 메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왜 한때 이런 유행어 있었죠?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이라면 쓸데없는 질문 구매하시겠습니까?

0: 저요?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농담이라는 게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겠지만 잘 쓰면 분위기를 좀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월요일 아침에는 괜히 말 한마디 하기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벼운 농담 하나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희 PD가 활력을 할 겁니다. 아, 또 그 기대가 되고요.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호의 복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죠. 단문은 50원, 사진과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죠. 함춘호 검색만 하십시오. 쉽게 나옵니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소소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나저나 지금 김혜지 아나운서 바빠질 것 같던데.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1: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0: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고요. 정체도 이곳부터 작업하고 있는 한남대교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여의하류부터 정체고요. 반대편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뒤로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가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월릉분기점과 묵동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왕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3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서한산까지와 둔대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 더 가서는 작업하고 있는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오늘도 함천의 폭성 가족분들과 함께 마음 따뜻한 두 시간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자,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이 선곡표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오십시오. 재밌나 봐요. 저는 그냥 미리 봅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오죠?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북적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했고요. 올레백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여의 하류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기름과 정릉램프 구간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안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용인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강원권 동둔대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사관학교 통폐합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빼는 국방 붕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이 주최한 무너지는 국가안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한다 해도 10년 걸려도 모자랄 일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끝을 보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국방농단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고 인허가도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에서 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28,600여 호, 착공 물량은 19,500여 호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6.1%, 착공은 44.4% 늘었습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서

0: 도 각각 36.7%, 34.6% 많은 겁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한우, 돼지고기, 부침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안전위해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요하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관함이 운영되는 공사 관할 전역사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관함을 이용하기 위해 토탈아커 앱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보관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기존 토탈아커 앱의 보관함 공유와 역간 물품 전달 등 물품 보관함을 단순 보관 시설로 두지 않고 생활 물류 서비스의 기반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4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강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6: 니하오.
5: Bonjour.
7: 안녕하세요.
8: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 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수월해졌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청양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부연 아들목과 부연 휴게소 구간에서는 2, 3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어서 일대로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김천 2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와 6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다혜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유난히 푸른 하늘을 오래 바라보게 되죠. 9월 7일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정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맑은 공기의 날이래요. 사실 이 파란 하늘을 거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동안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깐깐하게 기준을 높이고 실천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에 비해 무려 38%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뭐 이런 말도 있죠. 오늘의 하늘은 지난 노력의 결과이며 내일의 하늘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새파랗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매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울랄라 세션과 김도양이 함께한 마이 라이프로 문 열었습니다. 첫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어요. 아, 이 시간은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꿀팁 전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아니, 두분 원래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인데 다른 팀 일정으로 이번 주만 월요일에 찾아주셨잖아요.
2: 네.
1: 빠르게 뵈니까 반갑네요.
3: 그쵸.
1: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주말 동안?
2: 아, 저 주말에
1: 네.
2: 갑자기 TV가 나가가지고, TV가 집을 나갔어요.
1: 고장 났어요?
2: 네, TV가 백라이트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라디오네, 강제로. 그런가?
2: 근데 갑자기 인터넷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1: 어머.
2: 주말에 이제 저기, 핫땡마트,
1: 네.
2: 뭐, 롯땡마트, 뭐, 이땡, 이땡, 뭐, 아무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TV를 막 고르고 막 뭐하고 그거 막 사느라고 너무 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1: 아니, 주말에 하늘이 진짜 예뻤잖아요.
3: 맞아요.
1: 그러면 실내에서 시간 보내느라고 하늘도 제대로 못 봤겠네요?
2: 아니, 마트 갔다 왔어요.
1: 아, 마트 오며
2: 예.
1: 가며?
2: 예.
1: 짧게?
3: 오며 가며.
2: 마트를 거의 송파구 좌측에서 끝까지 이렇게 우측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2: 예. 근데 진짜 기가 막힌 할인을 받아가지고
1: 오.
2: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하고 설치까지 다 하고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1: 재무 전문가 다운
3: 그렇네요.
1: 소비네요. 네.
3: 꼼꼼하네요.
1: 네, 정경환 팀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3: 저는 불꽃 축제를 가려고 했으나 그냥 마음만 보냈고요.
2: 음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3: 예,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그거 했어요.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선물을 조금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1: 미리미리.
3: 예, 그래서 뭘
1: 다들

0: 그러니까
1: 아, 추석이구나.
2: 생활 밀착형 하루를 보내셨네요, 주말 동안.
0: 주말에 뭐 하셨어요?
2: 저는 남산 다녀왔어요. 하늘이 맑으니까 무조건 내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1: 기운을 받겠다.
2: 봐야겠다. 풍경을 봐야겠다 하고 가서 즐기고 왔죠.
0: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정은 TV
2: 너무 막 생활에 찌들어 있는.
1: 그래서 어떻게 전기를 좀 받고 오셨나요?
2: 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나눠드리도록
1: 그
2: 하겠습니다.
1: 기사 하나 있는데 남산
2: 네.
1: 올라가셔서 지금 이 순간을 부르고 오셨다고.
2: 제가요? 저는 정용환 팀장님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내년부터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본격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고 관련 예산으로 6조 2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건설형이 2만 6천 가구, 매입형과 전세형이 각각 5천 가구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주택인데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낮은 임대료로 역세권 중형주택을 장기간 공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전문가는 예산 효율성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서 30만 원대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500원, 6,350원 올랐습니다. 특히 소고기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우 한심은 약 20%, 등심과 양지도 각각 22%, 17%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 여름 폭염으로 가축 사육 환경이 나빠진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채소류도 무와 애호박이 각각 20%, 33% 올랐고 러시아산 동태포는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30% 상승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갈비류와 과일 등의 원산지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의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진료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에서 3%로 일본 21.4%, 영국은 개 25%, 고양이 12.1%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수의사들은 동물의 체중과 건강상태, 마취 여부 등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진료비가 공개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세요.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자, 시작하기 전에 네. 상식 퀴즈 한번 내볼게요.
0: 상식 퀴즈. 네,
1: 아나운서님, 저희 그 문어 있죠? 네. 자, 문어의 다리가 몇 개죠?
0: 8개죠.
1: 8개입니다. 정답입니다.
0: 상품은 없나요?
1: 이따 문어 대란 짜갈 텐데.
2: 퀴즈가 이렇게 싱겁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0: 자, 긴장감 1도 없이.
2: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 아,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자, 왜 그러냐면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50대의 이 3인 가정의 네. 사연인데요. 바로 이 보험 설계사 담당자가 무려 8명이나 가입돼 있는 바로 문어발식 보험 가입한 3인 가족의 이런 그 교통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내용을 네. 방송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50대 오늘은 이 보험 개수가 무려 17개였고요. 네. 월 보험료 80만 원인 50대 청취자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 중복된 보장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50대에 꼭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채우는지, 그리고 보험 정리할 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 별명이 예스맨이에요. 밖에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정말 속이 터지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귀가 너무너무 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퇴근길에 뭔가를 한아름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3: 저기 예스맨, 오늘은 또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짐이 한가득이야?
4: 어이니, 이거 김대리 아버지가 건강식품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라고.
3: 또 팔랑팔랑.
4: 아, 당신한테 좋다고 사왔어. 이거 잘 먹어.
3: 팔랑팔랑.
4: 그리고 요거는 우리 박부장 아들이 이번에 벤처기업 시작하면서
3: 팔랑팔랑
4: 건강팔찌 샀어.
3: 저기 저쪽에 택배 쌓여있는 거 안 보여? 홈쇼핑에서 보이면 뭐 사고, 주변에서 또 부탁하면 또 사고. 남들 사정 그만 봐주고 내 속 터지는 것 좀 보라고.
4: 속 터져? 봐봐. 이거 영양제 아까 사준 거 있잖아. 이거 먹으면 참 좋대. 내가 이렇게 성경지명이 있다고.
0: 목소리만 들어도 답답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보험 담당자만 무려 8명이나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으로 가입하고 홈쇼핑 보다가 또 가입하며 늘려온 건데요. 보험이 한 10개가 넘고 3인 가족 보험료가 80만 원이나 되는데 막상 뭐가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주치의처럼 딱 믿음직한 설계사 한 분 정해서 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8명이나 걸쳐진 저희 집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보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야, 오늘 사연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보험 담당자만 8명이었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군요. 이렇게 여러 명에게 좀 보험을 가입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1: 우선은 이런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네. 자, 뭐 이런 말 하죠. 자, 암에 걸리면 큰 돈이 필요해요.
0: 맞아요.
1: 자, 뇌혈관 질환도 준비해야 합니다. 빠져 있어요.
0: 그렇죠.
1: 수술비도 없네요. 자, 이렇게 각각 설명을 들으면 전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보험을 한꺼번에 이렇게 펼쳐보면 네.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을 여러 번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2: 그러니까 그 사연자님처럼 한 50대쯤 되시는 부부가 보험료만 한 8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는 건 이건 단순한 문제로만 좀 볼 건 아니고요.
0: 네.
2: 그러니까 보험이 엄청 많다라고만 그냥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도 낼 수 있는가, 유지가 가능한가.
0: 줄어드실 테니까.
2: 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질문을 딱 첫 번째로 드리는 게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50대라고 하면 자녀 양육도 되게 중요한 시기고요. 특히나 이제 50대부터는 슬슬 은퇴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0: 그렇죠.
2: 노후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크게 부담을 하다 보면, 내 노후는 뭐 뒷전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죠.
0: 그렇겠네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이 8명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험이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장 맞아요. 내역은 어땠어요?
1: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 담당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복잡했는데요. 3인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총 17건, 월 보험료가 8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가 많은 만큼 보장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0: 당연히 많이 다행이네요. 했으니까. 네.
1: 많이 쓰니까 당연히 많겠죠. 많은데도
0: 뭐 하나 걸리겠지 그쵸? 이런 느낌으로.
1: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빠져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누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오히려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비슷한 보장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거였거든요.
0: 네.
1: 혀가 꼬이네요.
0: 눈물이 나셨나 봐요. 너무, 많이 당황하셨어요.
1: 너무 당황해서
0: 상담하시면서
1: 그, 아, 아직도
0: 이런 가네요. 경우는 처음이라.
1: 네, 예. 맞아요.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암진단비였어요.
0: 네.
1: 가족 전체 암진단비를 각각 1억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중 상담 부분이 이제 여러 보험사로 다 쪼개져 있었는데 또 그 중에 일부는 바로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0: 또 갱신형이었다는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암진단비가 1억 원이면 좀 든든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2: 일단 그거를 따지기보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 소득과 자산을 좀 봤을 때
0: 네.
2: 어느 정도의 보장이 충분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간혹 진단비를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막연해요. 그냥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다.
0: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2: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보장이라고 하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뭐 많을수록 마음도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그렇게 내기까지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맞아요. 실제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 10년 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게 있어요. 여기에는 네.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진단비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추가로 암보험을 또 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보장은 늘어났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암은 준비는 잘 돼 있지만 이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의 혈관 질환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험을 한 건 한 건씩 각각 가입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0: 그렇겠네요. 일단 뭐 진단비가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또 부담도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점검할 때는 이 보험료 총액만 봐서는 안 되고요.
0: 네.
2: 뭐 예를 들면 이분같이 뭐 1억 원을 암진단비 1억 원을 뭐 준비했다라고 하면 아, 난 암진단 1억 원 준비됐으니까 다른 것도 잘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맹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2: 근데 막상 봐보면 암은 1억인데 혈관은 완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0: 완전 부족하다?
2: 거의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거나 뭐 협소하거나
0: 네.
2: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장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들의 다양한 부분들을 각각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면 청취자님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어요?
1: 자, 우선은 점검을 통해서 17건의 보험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0: 네.
1: 이렇게 살펴보면 유지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 그리고 보완점을 보완을 해야 될 보험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장 내용 괜찮고 앞으로 이 유지할 가치가 있는 기존 보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0: 네.
1: 반면 이 보장은 중복이 계속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이런 보험들 그리고 활용도 즉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특약들을 좀 같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0: 네.
1: 특히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던 암보험의 일부도 여기에 이 확인해 보니까 2번 일당이라는 특약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0: 아무래도 보험이 17가지나 되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2번 일당도 많이 가입을 하셨었어요?
2: 네, 여러 가지 보험에 2번 일당을 중복 보장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금액을 매일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질병 2번 일당을 뭐 50대 여성분이 가입했다 그러면 만 원당 보통 뭐 천 원, 이천 원 하면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0: 네.
2: 만 원당 막 6, 7천 원 한다고 하면 이건 가성비가 없다고 봐야겠죠.
0: 그것도 입원을 안 하면 못 받는 거
2: 아니에요? 안 하면 못 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없는데 이 입원 일당에 좀 많은 금액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0: 네.
2: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냥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기존에 부족했던 뭐 혈관 질환들 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했고
0: 네.
2: 특히나 이제 50대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뭐 질환들 또는 가족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고 실제로는 또 이제 가정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들을 좀 알맞게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보장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잘 메워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보험을 정리할 때 그냥 무턱대고 다 없애는 건 아닐 거잖아요.
1: 안 되죠.
0: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1: 있습니다. 자, 보험을 정리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나 아프지도 않고요.
0: 네.
1: 실제로 보상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보험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달 나가면 보험이 아까우니까 전부 싹 다 없애버릴래요.
0: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정말 많아요.
0: 일단 뭐 한 푼이라도 좀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순간 머릿속에 내가 몇 년 냈지라고 하는 순간 이 돈이 꽤 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너무 아까울 수 있거든요.
0: 네.
1: 자, 근데 이런 경우 특히 50대라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50대라면 건강 상태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0: 아.
1: 기존 계약을 먼저 해약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보장이 다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계약의 보장 내용 확인해보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0: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보험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겠죠?
2: 일단 상담 전에 이 3인 가족의 이 매월 보험료가 80만 원 정도 되고 있었는데
0: 네.
2: 17건의 이 보험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중복된 것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배제를 했고요.
0: 네.
2: 좀 가성비 떨어지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하고 보장을 필요한 내용들, 아까 혈관 질환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52만 원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그럼 80만 원에서 52만 원이면 한 달에 28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2: 그렇죠. 한 달에 28만 원 정도면 1년이면 한 36만 원 정도.
0: 많다.
2: 네, 꽤 큰 돈이죠.
0: 네.
2: 중요한 건 이 단순히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암진단비는 기존 보장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유지하면서
0: 네.
2: 불필요한 중복된 보장들을 좀 줄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줄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필요했던 혈관 질환들, 뇌혈관, 심장 질환 뭐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0: 네.
2: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이 큰 특약들 정리해서 노후 준비를 좀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네요.
1: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0: 네.
1: 사연자님은 50대 가장이시잖아요. 월 28만 원을 절약했다는 걸 단순히 나 보험료가 28만 원 줄었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은퇴까지 10년 혹은 15년 정도 그동안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할 건지 이 결과까지 가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0: 그쵸.
1: 자, 보험료를 줄여서 생긴 돈을 저축이나 연금 혹은 노후자금 돌린다면 이 보험과 노후자금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러면은 이 보험료 정리한 부분으로 노후 준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보험은 다 정리가 됐는데요.
0: 네.
1: 아직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상담이 진행 중에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처음에 줄어들었던 금액을 처음에는 금액 줄었으니까 그대로 두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8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으셨던 것
0: 그냥
1: 같아요.
0: 그냥 생활비로 쓰셔야겠다
1: 그렇죠.
0: 생각하셨나 봐요.
1: 보험 줄었네. 땡큐. 이렇게 됐었는데
0: 네.
1: 사실 이 28만 원이 저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달 28만 원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급이 더 생긴 거예요. 물론 돈이 더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0: 네.
1: 고정 지출이 안 나간다는 거는 돈이 세이브가 된 거다 보니까
0: 그쵸?
1: 28만 원이 월급이 더 들어오는 거고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회사원 기준으로 연봉 4천만 원이신 분들이 1년간 정말 성과를 잘 내서 연봉 협상을 했을 때 10%가 인상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꽤 많은 금액 같네요.
1: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가 연봉 인상됐으면 엄청 큰 거잖아요.
0: 그냥 쓰면 안 되겠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고정 지출인 보험만 잘 수정해도 이렇게 보면 연봉 10%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보니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노후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직 이제 시간 좀 드리고 추후에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또 해주실 거니까 믿고
1: 네.
0: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얇은 예스맨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다는 안산에 사는 50대 주부의 사연을 오늘 살펴봤는데 보험 담당자만 8분이고 보험은 17건에 월 8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장 분석을 정말 샅샅이 해봤는데 일단 중복되는 보장이 많았고 정작 50대에 필요한 뭐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은 비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채울 것 채웠는데 보험료는 월 8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28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28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비슷한데 나도 보험 점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비의 밤양갱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과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머니특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들으신 후에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4: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3: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질문을 주셨어요. 2037님이 암,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 진단비의 적정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뭐 많으면 좋겠지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1: 뭐 이게 꼭 답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네. 보통 저희가 보험료, 월보험료 수준을 보통 한 사람으로 따져보면 이제 뭐 총 수입에서 이제 지출 내용을 제외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총 수입에서 보통 10%는 넘기지 말아라 10%.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뭐 많으면 12%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 안에서 그 정도 금액 정도까지 넣어도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없이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크기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통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을 준비하게 되면 필요한 보장은 어느 정도는 준비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는 있죠.
2: 네. 근데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선은 제 생각에는 최소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
0: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은 보장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진단비는 한 1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좀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큰 중증 질환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한다는 거는 치료 비용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생활 비용 즉 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0: 그렇죠. 일을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준비하는 겁니다. 이유가 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만 원 연 3천만 원 정도면 네. 충분히 이런 치료를 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2037님처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72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은 줄었는데 임대료나 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하루하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험료도 처음에는 15만 원에서 지금은 2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처음에 비갱신형이 비싸다고 해서 갱신형으로 가입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정도인데 뇌나 심장 보장은 범위가 좁은 것 같고요.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맞는 건지 보장을 줄여서라도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7239님도 좀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수입은 줄었는데 갱신형 보험이라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이게 반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요즘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타격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경기적으로 부담이 생기면 보험을 항상 먼저 건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상황이 어렵다고 막 다 없애고 막 이런 것들로만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악의 경우를 좀 대비하셔야 돼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일단 보험료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위험 대비는 또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든든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네. 뇌나 심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특정 질환 관련된 부분은 보장되는 범위가 좁거나 뭐 이렇게 좀 보장이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 보험료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점검할 때는 보험료가 얼마냐와 함께 볼 게 뭐냐면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냐 이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 무엇을 보장받는지 보장 내역을 같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험료가 사실 안 올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5만 원이었던 게 26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1: 하나죠. 저렴하게 여겼던 갱신형 보험이 네. 올라간 것밖에 없으니까 네. 이 갱신형 보험료가 지금 1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한 65%, 7% 이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0: 많이 올랐다.
1: 엄청 올라간 거죠. 네. 이게 갱신형 보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믿고 가입을 했는데 전혀 저렴하지 않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장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험료를 또 내는 기간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보험료가 비갱신형, 비싸다고 생각했던 비갱신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죠. 아니, 소득이 줄어들 수 네, 있죠. 네. 앞으로 계속 보면. 네. 늘어나는 것보단 줄어들 걸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갱신형 보험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더 은퇴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무조건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노후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 저렴하다 비싸다 이런 것보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좀 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건데
2: 그렇죠.
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이제로 저희 2739님이었나요? 계속 유지하셨을 경우에는
0: 네,
2: 보험료
0: 7239님
2: 네. 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험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줄이고 싶은데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보험은 내가 직접 약관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어떤 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0: 몰라요.
2: 그리고 네. 사실 약관을 읽어도 저희 청취자님들이나 다른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0: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2: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네. 사실 이거 보면 이 보험사놈들 아주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 써가지고 모르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도 있는데.
0: 네.
2: 자, 우선은 무작정 해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해지했다가 빠졌었는데 다시 넣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가입이 안 될 경우가 너무 크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안에 또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태랑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서 이 보험 관련된 부분에 정리할 때는 약간 조금 나중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특히 이제 문자를 주신 이 7239님처럼 이 소득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면 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평소에는 보험 잘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달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보험료가 조정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던 게 더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가입했던 그 보장 내용을 또 빼게 되면 나중에 이거 보충하자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또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나이도 네. 증가되고 그간의 어떤 병원에 어떤 왔다 갔다 했던 기록들이 또 생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보험을 처음 준비할 땐 내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이게 변동되지 않도록 처음 세팅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어쨌든 보험은 뭐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퀴즈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자, 오래된 보험은 지금의 의료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이 많기 때문에
0: 네?
2: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 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 제가 또 트렌드에 좀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2: 민감하시죠. 네.
0: 그런데 또 암 치료 같은 것만 해도 뭐 식약이나 치료법이 새로 나오니까 예전 보험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오!
2: 확실합니까?
0: 왜 매번 그러십니까? 두 분은.
2: 자, 정답은?
0: 오! 왜요?
2: 아, 물론 O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 네.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X가 맞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오히려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 현재는 가입이 어려운 좋은 조건이나 혹은 보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또 갱신 여부, 중복 혹은 부족한 보장 등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신 후에 정리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또 뭐 예전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2: 그렇죠. 이렇게
0: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를 좀 잘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잘 파악하고 있기 어렵잖아요. 전 이상하게 약관을 보면 또 어렵던데요.
2: 저희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전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네. 이재한 친년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쉬울 수 있는데.
1: 아, 쉽죠.
2: 쉬워요? 쉬워요?
1: 아, 그럼요.
2: 오케이.
0: 물어봐야겠다. 방송 끝나고 그죠?
1: 아, 네. 뭐. 그 눈만 감아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0: 여러분 이렇게 또 확인할 길 네. 없다고.
1: 네. 아, 농담이에요.
2: 네, 약간 어렵습니다. 네. 저는 어려워요. 적응합니다. 네. 아, 특히 이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관이 없거든요. 분명히 버렸을 거예요.
0: 아,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랍 어딘가 들어가거나
2: 아니면은 냄비 받침으로 이용하다 다 타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많습니다. 네. 자,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가 설명해 준 대로 가입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특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기억 잘 못하시거든요. 자, 이번 기회에 보험 증권 한번 꺼내서 보험료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혹은 내가 지금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그리고 암, 뇌, 심장 보장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전문가들 말하는 이 범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 꼭 어떤 문제가 보여야만 어떤 상담 신청하는 것보다 일단 나는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뭐 예를 들면 뭐 보장은 지금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도 가늠이 안 되고
0: 네.
1: 뭐 말씀 이렇게 방금 정영환 팀장님 말한 것처럼 뭐 이미 남비 받침대로 쓰다가 이미 버려서 난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0: 네.
1: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다.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0: 네. 뭐 눈 감고도 보험 여과들 줄줄 읊는 분이니까 상담은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1: 그렇죠?
0: 수입은 줄고 보험료는 오르는 50대 자영업자 청취자님의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좀 보장을 줄여서라도 보험료를 낮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50대 무작정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건강 상태 때문에 나중에 또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장 내역은 어떤 것들인지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을 해서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험증권 봐도 나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머리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2838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직접 가입한 보험과 부모님이 예전에 가입해 주신 보험을 합쳐보니까 매달 보험료가 월급의 2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정리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려고 하냐라며 말리시고요. 친구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적게 내는 것 같은데 30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한지 기준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주셨어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할까요?
1: 어쩌면 아까 그 저희 시작하기 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분은 아까 10%라고 했나요? 월 소득에?
1: 그 정도인데 얘기? 일단 네. 제가 보기엔 질문의 요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이대가 몇 살이어서 뭐 얼마를 내는 게 맞냐 이거란 내용인데
0: 네.
1: 사람마다 어쨌든 소득도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인과관계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0: 그렇겠네요.
1: 대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면 30대 같은 경우는 미리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또는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써야 될 그런 돈 준비하는 것이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소득 이제 어떤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좀 잡아두는 게 좋긴 하죠.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네.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 우선 미혼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만약에 1인 가족 이제 1인 가구예요. 이럴 경우에는 소득의 한 7% 정도 이내로 좀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노후까지 좀 준비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거고요.
0: 네.
2: 맞벌이의 가정 같은 경우는 10% 이내 그리고 외벌이 가정의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3%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무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점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청취자님처럼 이 월급의 20%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 이건 일반적인 기준보다 확실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될 만해요.
0: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보장을 많이 받고 싶어서 뭐 가족력이 있어서 보험료 지출이 높은 편인 걸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0: 네.
1: 보험은 본인이 부담할 수준 안에서 준비한다면 뭐 어떤 분은 난 돈 많이 버니까 많이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뭐 이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보장도 많이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월 30만 원, 40만 원 나가는데 보장이 진짜 완전 이 예, 네,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네. 많아요.
2: 맞아요. 네. 특히 30대에는 이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이재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재무 목표를 좀 설계해 두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좀 저축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같은 경우 물론 암도 많이 중요하고 미리 준비하면 싸고 뭐 평생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뭔가 혜택이 많잖아요. 20년나 100세 만기면 만약 30대가 준비하면 5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100세까지
0: 보장받는
2: 보장 거잖아요. 네. 남의 여생에.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100% 확률로 우리한테 오는 30대한테 오는 미래에는 확실한 건 뭐냐면 바로 사망 혹은 은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을 준비하라 그건 아니지만 은퇴 관련된 부분은 100%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축을 좀 준비하면 좋고요. 또 30대 같은 경우 주택 마련부터 해야 하고 저축해야 되고 이 결혼이나 자녀에 있다면 또 거기에도 맞게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축을 조금 더 우선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또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럼 30대 초반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적당할까요?
1: 저는 20대든 30대든 좀 비슷한 기준을 좀 잡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보험료의 사업비나 뭐 위험 부담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단 건강한 상황이다 그러면 30대 뭐 초중반이다라고 하면 저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는 좀 기준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물론 소득이 낮다면 10만 원대 안에서도 10만 원 초반대에서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소득이 뭐 그렇다고 높다고 해서 뭐 굳이 보험료로 이 평균 수위를 더 올려야 되느냐 그거는 꼭 아니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필요한 보장들을 얼만큼 알차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2: 30대라면
1: 네. 월급 수준에 따라서
0: 네.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금액이면 실제로 어떤 보장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2: 자, 우선 저희 그 2838님 지금 말 듣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저기 우리 증권 한번 펼쳐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확인할 거 거기에 실손 의료비 있나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기본이 됩니다. 실손 의료비 먼저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수술비 같은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2: 30대라면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넣기보다는 큰 위험을 먼저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1: 네. 네,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갱신형에 대한 좀 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납입기간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 그러니까 다른 데는 15만 원인데 여긴 10만 원이래. 그럼 이 10만 원만 보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내용 안에 네. 갱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납입기간이 얼만큼 돼 있는지 이런 구조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뭐 10만 원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금액도 뭐 10만 원 정도면 낼 수 있지라고 그쵸. 보여질 테니까.
2: 그런데 이거죠. 10년을 내냐, 20년을 내냐, 30년을 내냐. 즉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월 10만 원이라 해도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30년이면 3,600만 원이 되겠죠. 자, 월 보험료는 똑같아 보여도 총액으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 그렇네요.
1: 갱신형도 마찬가지예요. 30대 내는 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게 갱신이 될 때마다 얼만큼 정도 뛸 것이냐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년마다 얼마 정도가 예상으로 뛸 거라는 거, 갱신형 네. 가입할 때. 그래서 30대라면 보험료 수준을 좀 정할 때는 이왕이면 좀 기둥으로 세워둘 수 있게 20년 납에 비갱신형을 좀 선택하시면 좀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집에 가서 약관을 좀 봐야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청취자님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먼저 현재 가입한 보험이 월급의 20% 정도라는 비용을 들일 만큼 제대로 좀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겠네요.
2: 맞아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0: 네.
2: 보험료 제대로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 20만 원 내더라도 정말 필요한 보장이 잘 들어있다면 이건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0: 네.
2: 그냥 금액만 조금 수정해서 보험을 낮출 수 있겠지만 반대로 10만 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보장은 다 빠져있다?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어질 수 있겠죠.
0: 네.
1: 그래서 보험을 셀프로 점검할 때 세 가지 정도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는 보험료 자체가 일단 내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진 않은가. 그러니까 엄살 말고요. 진짜. 진짜 내 소득에 너무 막 과하게 포함돼 있어서 막 20% 30% 넘게 보험료 내는 건 아닌지 첫 번째는 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보장에 대한 항목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증권을 보면 암은 있고 뭐 뇌혈관 써 있고 뭐 이렇게 글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에 대해서 실비, 암, 뭐 뇌, 심장,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볼 수 있겠죠.
0: 네.
1: 그런 것들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이 보험들을 다 유지해 볼 수 있느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2: 보험을 점검하는 것은 전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보험 점검, 오늘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0: 이재한 팀장님은요?
1: 어쨌든 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남겨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웃음)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웃음)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로 한강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 내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불편하고요.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 봉천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의 3차로에서 청소작업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신월부근 1, 2차로에서 사고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외국의 문인들한테 물어봤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많은 문인이 한국의 하늘, 특히 가을 하늘을 꼽았다고 하던데요. 오늘 하늘 보니까 그럴만하다 싶죠? 보니까 이런 동시도 있더라고요. 가을 하늘은 독수리도 탐이 나서 먼 산 위에서 뱅뱅 매물돌며 며칠째 파란 하늘을 도려낸다 자꾸만.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독수리까지 탐내는 가을 하늘. 이 특별한 가을 하늘을 매년 어김없이 누리는 우리는 참 행운인데요. 오늘만큼은 세상살이 깨알 같은 근심 걱정 다 있고요. 가슴 가득히 넓은 하늘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남진 선생 신곡이죠. 지금까지 사는 동안.

네, 남진 씨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눈에 띄는 뉴스, 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83님께서, 네. 자, 지금 낮 기온이 28.6도입니다. 네. 오늘은 흰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 바람결이 제법 선선해졌어요.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좀 있는데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앞두고 뭐좀 후보자들 뉴스를 전부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꿀수전의 특혜인인의 벼락 출세 등의 비판받아온 용혜인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청문회 완주 여부 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각종 의혹에 이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자, 또한 사람이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받고 있어요.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은 한 적이 없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인사청문회 출석해서 의혹 관련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청탁을 한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또 한동훈 의원이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인사청문회에 이제 관심이 또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청문회 일정이 나왔네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5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용혜인 후보자는 9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18일 아니면 22일이래요.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어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노래 한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하겠습니다. 문자창 #0951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3983님께서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구형. 지난 토요일 아내와 함께 김만희 떡볶이 다녀왔습니다. 떡볶이에 어묵에 튀김에 식혜 등등 빠짐없이 푸짐하게 챙겨주고 거기에 더해서 사장님과 사모님의 친절함과 정성에 마음까지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응원드리고 나눔 선물 감사드립니다. 성북구 월곡역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0: 떡볶이 집을 다녀오셨군요. 네, 사진까지 찍으셔서. 와, 떡볶이가 저걸 다 어떻게 먹고 오셨어? 야, 진짜 푸짐하게. 네. 김만희 떡볶이라고 유리창에 크게 상호도 적혀 있고요. 아내분인가 봐요. 어묵을 아주 맛있게 들고 있는 그런 장면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자, 우선 TBS TV 그리고 유튜브 시민의 방송으로도 시청 가능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자, 월요일 나눔 선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풀기 시작할 거예요. 샵 0951 문자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나눔 선물을 누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파블로 PD가 돈가스 퀴즈를 올려놨네요. 요렇게 올려놨어요. 오늘이 가을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이날이다.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 아, 벌써 15번째 절기가 왔네요. 농작물에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절기 뭐라고 부르느냐. 네, 보기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1번 백로. 백로? 2번. 진로? 제가 술이 고픈가 보다. 아, 야. 어떻게 보기를 진로라 아무리 라임을 맞춘다 그러지. 야. 자, 오늘의 절기상 뭐냐요? 보기 두 개. 1번 백로. 2번 진로래요. 이슬은 같은 이슬이네. 자, 그러면, 자, 정답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텔레비전에도 지금, 파블로 PD가 출제한 오늘의 퀴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돈가스 퀴즈가. 예, 오늘 절기상 뭐라고 부르느냐. 1번 백로, 2번 진로. 예.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23가지 나눔 선물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갖고 싶은 선물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홍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신 청취자 사장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오늘도 올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적으셔서 1, 2, 3 적으셔서 샵 연구일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절기상

이날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1번 백로, 2번 진로. 네.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됩니다. 502 집사 청취자께서 싱싱한 앵커님 목소리와 함께하는 월요일 출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싱싱해요, 제가?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고맙습니다. 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가끔 트는 또 명곡이죠? 박우철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껴간 맹세.

박우철의 빗겨간 맹세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이죠. 백로죠, 백로. 진로가 아니고. 자, 1890님께서, 네, 당첨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890님이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최일구 오빠, 줄기세포 에센스 잘 받았어요. 잘 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보네요. 53살 되셨다는 얘기인가 봐.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것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처음 들었어요. 최일구 오빠 라디오요. 어떤 분인지 유튜브로 처음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팬이 됐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오빠가 제 이름 세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손필연, 손필연, 손필연, 화이팅이라고 불러주세요. 성함이 저 함자가 필연씨구나, 필연. 손필연, 손필연, 손필연, 화이팅입니다. 예. 자, 근데 에센스가 예, 이제는 예, 1890님까지는 보내드렸는데 협찬사 예, 사정으로 해서요. 예, 에센스는 예, 당분간 중지가 됐다는 점 다른 청취자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3년 사시면서 처음 이런 선물 받으셨다고 예,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새싹 문자로 9137번님입니다. 일주일 전에 30kg 쌀을 나눔 받아서 절편과 가래떡을 했습니다. 30kg 쌀을 나눔을, 아, 저희가 드리는 그런 나눔 선물하고는 다른 거군요. 쫄깃쫄깃하고 쑥향이 너무 좋아 계속 손이 갑니다. 저는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병사들도 주고 직원들과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최일교 님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 떡 좋아하세요? 정답은 1번 백로고요. 상품은 안 주셔도 되는데 꼭 주신다면 저는 홍삼 진액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일하고 계시다? 아, 군무원이신가 봐요. 바블 PD, 저 이분 전화 한번 연결해 봐요. 예. 자, 그 9137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 말이죠. 02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 오면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터뷰 섭외를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애청자의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요 노래 듣고 와서 9137번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초가을에 딱 맞는 요즘 노래네요. 양희은 씨 노래입니다. 하늘.

0: 긴 열이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도다. 그렇죠?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큰 호수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어간다. 이 박두진 시인의 시예요, 이게? 어쩐지 멋있네요. 박두진 선생. 네. 멋있습니다. 네. 자, 9137님. 지금 우리 엔지니어 감독께서, 예,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보는데, 예, 일을 하신대요. 9137님이. 그래서 연결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9137님. 예, 본업이 더 중요한 거죠, 뭐. 네. 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2158번님입니다. 당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개인 택시하는 임연학입니다. 일할 때는 라디오로 듣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TV 시청하고, TV를 보고 계시구나. 네, 제가 손 흔드는 거 보고 계시죠? 예, 네, 평택에서 보고 계시다.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고요. 그나마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해요.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방송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2158님. 여기 TBS의 찐 애청자시네. 모든 사항을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나마 허리케인 라디오 이 정도라도 지금 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8님께요, 파블로 PD가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드세요. 8682번님 당첨. 정답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랑하고 함께 먹고 싶어요. 한우 고기 세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둘이 나이가 들어가니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줄어서 완전 할미 할배가 다 되었어요. 집에서 맛있게 구워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8682님께서 고기 세트, 아마 86가리님께서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남양주시 한은마을 한은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받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셔야 되고요. 한우가 아니고 돼지고기 모듬 세트거든요. 네. 자, 8682님 부부님께서 지금, 예, 참고를 좀 해서, 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한은마을 한은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은 일단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청취자분, 아까 그분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무원, 아, 다른 9137번님 연결 중입니까, 지금? 자, 지금 기술 감독께서, 지금 밖에서 파블로 PD하고 엔지니어 두 사람밖에 없어서요. 1인 뭐 2역, 3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매끄럽게 지금 연결이 지금 안 되고는 있는데, 자,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연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자,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그러는데, 뭔데 할 말이 있어야 시간을 끌지. 예? 오늘 참 날씨 좋네요. 뭐, 이 정도 얘기해드려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됐습니까? 자, 2817번님께서는 1번 백로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9월 2일인지 3일인지 개인 택시 나이에 대해서 인터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아, 2817님께서 그때 왜 우버 택시 하는 기사님하고 좀 연결이 됐었는데 고령의 택시 기사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셨는데 자 이분 아마도 고령의 이 기사님이실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아, 저기 저 성북 그 종암동 쪽에 그 주유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0: 아, 안전한 데 계시구나. 종암동 쪽에.
1: 네네네. 오일 에너지라고.
0: 예. 네. 무슨 에너지요?

0: 무슨 에너지?
1: 오일 에너지.
0: 아, 오일 에너지에 계시다. 네, 편안하게 이제 주차하고 계신 거죠?
1: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자, 그때 9월 2일 날, 저도 기억이 나는데, 50대셨나? 하여튼 저 우버 택시 하는 기사님 그 인터뷰 듣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이제 그분의 이제 논지는, 아, 저 이른 중반쯤 되면은 이제 이 택시기사의 한계가 된거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전화 받으시는 기사님은 일단 저기 연식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마일리지가?
1: 저는 지금 현재 마일리가 46년생입니다.
0: 46년.
1: 네,
0: 그러면
1: 80대가 아직
0: 80다
1: 되시고요.
0: 되셨네요?
1: 네네네네.
0: 그러시구나. 네.
1: 아, 예.
0: 자,
1: 근데요.
0: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어떻습니까?
1: 근데,
0: 고령에도 택시기사 할수 있다.
1: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0: 네.
1: 그 인증을 받고 시험을 보고 하는 거예요.
0: 네.
1: 여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유지시험이라고
0: 네.
1: 13개 항목을 그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1, 2, 3, 5등급까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등급이 두 개만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0: 네.
1: 그러면 그 불합격 맞으면 18일 동안 운전을 못 해요.
0: 네.
1: 18일 이후에 다시 시험을 또 봐요. 또
0: 예.
1: 봐가지고도 또안 되면은 또못 봐요. 그거 세 번까지 떨어지면 거의 한두 달 놀아야 돼요.
0: 네.
1: 안 하고. 근데 취소시키는 거는 아닌데 면허를.
0: 네.
1: 그래서
0: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는 시험인데 13개 항목을 그 컴퓨터 앞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1: 컴퓨터 앞에서 보는 거죠.
0: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한두 개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
1: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저 신호등이 있으면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주행등에서 빨간불이 바뀔 때 빨리 브레이크를 어느 제 저기까지 빨리 밟을 수 있느냐는 그런 능력 시험. 또 이거 보면은 이제 차가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없어지는 거 금방 그냥 눈 깜짝 쓰고 눈 떼면 그거 못 봐요.
0: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시험을 보신다.
1: 그걸 찾아 가지고 맞추는 거. 그리고 승객이 차가 일곱 대, 한열대 정도 되는데 승객이 어느 차에 탔는지 그걸 감지해내는 거, 금방. 그냥
0: 네.
1: 그 눈가 이렇게 자동차가 가면서 빨라지니까
0: 네.
1: 어디에 서는지를 몰라요. 그럼 몇 번에 서 있는가 그 확인.
0: 그러니까 모니터 상에서만 저 그게 보이는 거고, 예를 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1: 브레이크를 밟았죠.
0: 아,
1: 밟죠.
0: 모니터를 보면서 그 밑에 브레이크, 악셀 이런 장치가 있나 보죠?
1: 다잘돼 있어요. 돼
0: 아,
1: 있어가지고.
0: 모의 운전석 같은 게 만들어져 있군요.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1: 그렇게 돼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가지고.
0: 선생님 말씀은 고령이라 하더라도 그 시험만 패스하면 얼마든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1: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70대까지는 1년에 한 번이고, 70세 이후에는, 아니, 3년에 한 번이고, 70세 이후는 1년에 한 번씩 봐요. 그 합격해야지, 운전을 하지, 그러면 못 해요.
0: 그러면 저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언제 보셨어요? 매년 보셨겠네?
1: 제가 8월 26일 날 봤어요. 매년 봐요, 저는.
0: 매년 8월 26일 고정으로 이렇게 보세요?
1: 1년에 한 번씩 보고 고정은 아니고
0: 네.
1: 날짜는 관계가 없어요.
0: 그러면 8월 26일 날 이제 올해 거 봤는데 몇점 받으셨어요?
1: 저는 이게 몇 점이라고 할 것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았어요.
0: 아, 5등급을
1: 근데
0: 받으면 안 되는 건데.
1: 올해부터는 4등급이 두 개면은 불합격이에요.
0: 아,
1: 그게
0: 고로.
1: 곧저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증을 받고 나와서 운전들해요. 그냥 하는 게
0: 네.
1: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하던데,
0: 예.
1: 이제 한 2, 3년, 이제 4, 5년 됐다는데 내가 볼 때는 1년밖에 안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고령자들 없으면 법인택시를 다,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없어요. 운전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
0: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1: 그리고,
0: 서로 같은 일을 하는데 뭐 감정을 실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 네.
0: 승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1: 네.
0: 나이 지긋하신 분이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약간 좀 이 저분이 경험은 많으시겠습니다만 혹시 돌발 상황에 대비 못하는 건 아닐까. 물론 이렇게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시험은 좀 다 패스는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런 시선에 대해서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1: 그 따가운 시선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그 정부에서 저기 인정하는 그 시험을 다 통과해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말이 뭐 손이 달달 떨고 뭐 졸고 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0: 네.
1: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말을 들었는가 어떤가 몰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운전하겠어요?
0: 그러니까
1: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고령 운전자를 보면 운전 경력이 보통 50년에서 60년 됐어요.
0: 아이고 우리 형님은 몇 년 되셨시오?
1: 저야 지금 한 50년 거의 돼가지고.
0: 그러면 30부터 하셨어요?
1: 네, 예.
0: 와, 50년, 이야.
1: 네,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단 개인택시도 거의 다 40에서 60년, 그 정도 다 운전 경력자들이에요.
0: 지금 그러면 이 80 되셨는데, 일주일, 네. 개인 하실 거고?
1: 네, 일주일이, 저기 한 번 쉬어요. 토요일 날.
0: 토요일 하루 쉬시고.
1: 네. 예.
0: 근무는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1: 저는 늦게까지는 밤에는 잘 못 하겠어요. 여기는 취객들 때문에도 그렇고.
0: 네.
1: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끝내고 들어갑니다.
0: 이제 끝나실 시간이 된 거네.
1: 네. 끝낼 시간이 돼가지고 주유로 들어가지고.
0: 지금 기름 넣고 이제 댁에 들어가시려고 그런 거나.
1: 네, 지금 방송을 제가 즐겨 들어요.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1: 아, 예, 예.
0: 근데 형님은 언제까지 이 현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1: 앞으로 저는 파트 2,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0: 2, 3년은
1: 왜 그러냐면은, 예. 집에 있으면은 편업 같지도 그렇지도 않아요.
0: 아유, 나와서 활동을 하고. 좀비 수식 올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택시 하신 분들 다 이야기가 거의 다 하고 비슷해요.
0: 네. 그러면요, 네. 같은 기사님들을 향해서 말고 승객들한테 아니
1: 네.
0: 혹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 중에 예, 네. 형님 운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 불안에 떨건다거나 뭐 그런 승객을 본 적은 없으세요?
1: 저는 한 번도 없고요.
0: 네.
1: 고맙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0: 안전하게
1: 하고
0: 네.
1: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0: 예.
1: 과속 그리고 많이 먹은 사람들이 고령자들도 뭐 과속도 안 해요 그렇게. 아.
0: 알겠습니다.
1: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과속을 하고 막 그냥 그렇지.
0: 예.
1: 그렇게 과속하고 그러더 안 해요.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라 네. 하더라도 풍부한 경험이 네.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그렇죠. 모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1: 예,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다 통과해서 나와서 한 사람들이
0: 국가 공인 고령자다 이 말씀이네.
1: 그렇죠.
0: 네. 오늘 저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속이 좀 네. 후련하시겠어요?
1: 아, 저기 그랬네요.
0: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전부 고령 운전자들 다 힘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저도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예.
1: 아, 예, 예.
0: 저기 저 파블로 PD가 형님한테 예. 나눔 선물 예. 왕만두 예. 보내드린대요.
1: 아, 그다
0: 왕만두.
1: 파주 한과 세트 말했는데.
0: 파주 한과 세트. 아,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예. 그러면. 파주시 한과 예. 쌀가밀에 오란다 예.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0: 아, 예, 형님, 들어가 푹 쉬시고요. 내일 또 일하셔야 되겠네요.
1: 아, 예, 예.
0: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여든 대신 고령 기사님하고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 공인 고령 운전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안심하고 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인터뷰 잘 했고요. 광고 있는 방송, 최유결이 캔라디오, TBS TV와 유튜브 시민의 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철의 시작이만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여든 대신 청취자님 고령 기사님의 인터뷰를 듣고 2158님께서 이런 의견을 보냈네요. 아마 이분도 고령 운전자이신 것 같아요. 2158님께서도요. 예, 지금 소개해드릴 문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나이 드시고 흰머리가 많으면 아주머니분들은 잘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아주머니들께서 좀 불편하시니까 흰머리카락 안 보이게끔 2158 기사님은 염색을 하고 다닌다. 예. 또 2026님인데 이분도 아마 고령이신 것 같아요. 이런 시험입니다. 이러면서 아까 인터뷰하셨던 분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다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요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 사진을 띄워드려야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아, 여기 있구나. 운전,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한 페이지 짜리에, 이 검사 시험 문제 같아요. 제목은 운전 적성 정밀 자격 유지 검사 종합 판정표. 그 다음에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검사일, 이런 게 쭉 나와 있고요. 딱 항목대로 있겠네요. 시야각 검사도 있고,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 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 검사, 복합 기능 검사.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필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 앞에서 실제로 모의 운전석처럼 만들어서 급브레이크 밟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네. 자, 다른 분은 또 이런 의견을 보내셨어요. 50년, 60년 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험도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이 됩니다. 예,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성적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지만 좀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약간 결이 다른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다른 청취자들과 공유해봤습니다. 자, 이제 2시 50분 다 돼가는데요. 네, 이제 3시부터 이제 3부를 하는데 오늘 월요일 날이라 이제 연예인분들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을 또 이제 특별한 분을 파블로 PD가 섭외를 해서 이제 나오는데 KBS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거기에 악단장 신재동 씨. 전에 송혜 선생님께서 신재동이 그러면 재동꾼이다 뭐 이렇게 또 별명까지 붙여줬다 그러죠? 신재동 씨. 예. 콩자반쇼 유튜브도 하셨던 분인데, 자, 신재동 씨가 나올 거예요. 이분이 작곡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곡을 내고 또 노래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수로도 이제 활동을 하신다는데, 노래 제목이 99백백. 전에 한번 좀 틀어드렸었는데, 99백백. 99세까지 백백하게 살자, 뭐 이런 건가? 오면 물어볼게요. 99백백. 그래서 이 신재동 악단장이 오늘 라이브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신재동 악단장 KBS 전국 노래자랑 현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요즘에는 KBS 전국 노래자랑 어디서 녹화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신재동 씨의 곡인데,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인생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인생역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우리 가수가 있죠. 이순아 씨. 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신재동 씨, 이순아 씨. 두분 출연합니다. 자, 우선, 아, 요런 멘트 또 하랍니다. 예.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멘트? 아, 나무새스럽다, 이거. 자, 요런 멘트를 하래요. 예. 우선 광고 있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해가 뜨고 해가 지면
3: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4: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어느새 2부 끝곡입니다. 3952님이 이렇게 신청곡을 써서 보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니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듣고 싶어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1: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구리방면 원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종암분기점에서부터 밀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김범룡이 부릅니다. 울퉁불퉁 시골길 인생길입니다.

0: 싱어 송라이터죠. 네. 노래 부를 때 보면은 김범영 씨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주머니에 쫙 집어넣고서는 폼 잡으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김범영 씨 한번 불러봐. 가을도 됐는데 네? 요즘 뭐 곳곳에서 이제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김범영 씨 섭외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 바쁜 척해? 가끔 전화해 보는데 아이 김범영 씨야 뭐 당연히 바쁘겠지. 예. 그래도 PD면은 이 사람아 이런 A급 가수를 좀 섭외하고 그래야 능력 있는 거지. 예? 안 그래? 예. 개면쩍어가지고 혼자 웃고 있어. 자, 김범영 씨의 인생길 잘 듣고 왔습니다. 김범영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5098번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여의도 색강이에요. 벼가 자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운동 중에 찍었습니다. 정말 여의도 색강입니까? 야, 그러네요. 여의도 색강이 아마 저쪽에 그 올림픽대로하고 여의도 그 사이? 그죠?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숲속에 둘러싸여. 야, 색강이 이렇게 밀림처럼 변해버렸네요. 정말로 여기 저 벼가 자라가지고 한두 마지기 정도 사이즈네. 야, 배가 다 패가지고요. 저 뒤쪽으로 여의도의 고층 아파트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야, 여의도 색강이 이렇게 멋있게 변했군요. 야, 옛날에는 저기, 한여름에 장마지구를 하면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고 그랬던 데인데, 허허, 야, 어디 뭐죠, 뉴욕에 있는 뭐, 맨하탄에 뭐, 무슨 센트럴 파크?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야, 서울도 참 비경이 있네요, 이렇게. 아유, 좋습니다. 가을에 푸고 나면 그냥 탁, 저기 보니까 무슨 허수아비 같은 것도 있는 건가? 예. 아니, 도대체 이 벼를 이게 누가 심은 거예요, 그게? 야, 영등포 구청 이런 데서 심었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심었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주 푸근하네요. 네. 사진만 봐도. 자, 또 애청자 자주 문자 보내는 4636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광고 있는 방송 의지의 TBS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의지의 TBS 허리케인 라디오가 다 4636님 같은 찐 애청자 없으면 힘들죠.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실버도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의 명곡 듣고 오겠습니다.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노래 듣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신재동 씨 또 가수 이순아 씨 두 분 들어오겠습니다.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들과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오늘도 특별한 분들 나왔습니다. KBS 정금 노래자랑 35년입니다. 악단장으로만 15년. 요즘은 작곡 활동에 또 가수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트로트계 마이다스 예순인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노래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겸 작곡가 신재동 씨. 그리고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신재동 단장의 곡을 받아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인생역의 가수 이순아 씨. 자, 신재동 악단장 이순아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자, 신재동 씨, 그 전국 노래자랑 35년인데 그 몇 살 때 시작을 한 겁니까, 이게?
1: 그때 제가 33살인가 기억해요.
0: 33살.
1: 네. 30대.
0: 33살에 35를 더하면은 68. 신재동 악단장이 저보다 한 살. 돼지.
1: 아, 근데 그.
0: 돼지 뛰지.
1: 아니, 근데 돼지. 저보다 이거 형님처럼 난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0: 아, 여보세요. 사회자가 묻는 말에만 답. 아니, 마일리지 좀 확인하고 가자.
1: 네네네.
0: 59년 돼지죠.
1: 그렇습니다.
0: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60년.
1: GT시구나.
0: 예. 네. 자, 그 송혜 선생님 많이 기억하시겠어요?
1: 네, 지금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그분은 예.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돼서 늘 그러고 순간순간마다 아 이랬을 때는 이랬을 텐데
0: 네.
1: 그분이라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 예.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리워요.
0: 요즘 진행하시는 분이
1: 남희석 씨인데
0: 남희석 씨.
1: 잘해요. 요즘에
0: 그쵸?
1: 뭐 이제
0: 물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1: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그 뭐 개그맨 그 또 기가 있어서
0: 네.
1: 어, 거기다가 되게 그 인품도 훌륭하고
0: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1: 아, 거기는 이게 쇼프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 하는 데이기 때문에.
0: 송혜 선생님 타계하신 지가 벌써
1: 지금 5년, 4년째.
0: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재동 악단장이 송혜 선생님한테 별명을 하나 받은 게 돼지 뭐 관련 뭐
1: 네,
0: 받은 거 아니에요?
1: 네, 네. 돼지 아빠라는
0: 이제 돼지 그게, 아빠.
1: 예, 예,
0: 돼지띠라 돼지 아빠라고 하는
1: 아,
0: 네, 거예요?
1: 그게 아니고 네. 어디 뭐 지방 녹화 때
0: 네.
1: 그 촌 약간의 그 이 짜여진 곡 저 극중 뭐 그런 걸 저 하는데 그 어떤 출연자가 그 애기를 하나 안고 나와요.
0: 아 무대로
1: 아빠 찾으러
0: 네.
1: 왔다고.
0: 어떤 엄마가?
1: 엄마가.
0: 네.
1: 아.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0: 아빠 애기를 얻고 왔다고요?
1: 아빠를 잃어버렸냐?
0: 네, 네.
1: 그러니까 아유, 잃어버렸는데 여기 있다는 소문 듣고 왔다. 뭐 내가 가지고 왔는데.

0: 그래서 저도 몰랐죠. 네. 누군가 누구야? 그러는데 야 재동아 그래가지고
1: 송혜 선생이
0: 제가 나갔죠. 근데 아. 제 애인 줄은 몰랐는데 네. 애를 꺼내는데 보니까 얘가 돼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았는데 네. 돼지가 그때 마침 소변을 쫙 봤어요. 아.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0: 그때부터 되잡았지.
1: 우리 신재동학단장하고만 얘기하니까 저 파블로 PD가 이순나 씨도 빨리 소개하라고. 네. 네. 이순나 씨, 자, 네, 오랜만에 뵙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1: 요새 그 인생역 네. 저희도 가끔 노래 틀고 그러는데 네. 들을 때마다 정말 쫄깃쫄깃한 게 네. 와닿아요. 어때요 지금 반응이?
2: 아 정말 반응이 그 지금 표현대로 쫄깃쫄깃한 게 맞으신 것 같아요.
1: 왜 나 따라오 그래? 아, 네. 이 인생역이 저 신재동 네. 악단장 곡이잖아요.
2: 네, 선생님 곡이세요.
1: 작사도 신재동 씨가 한 겁니까?
0: 아니요, 작사는 또 그 저기
2: M조.
0: M조라고.
1: M조. 네네. 인생역 얘기 나오기면 뭐 조금 이따 라이브로도 들어볼 겁니다만 네.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인생역? 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2: 네, 우리의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노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사에 굉장히 집중을
1: 그러니까, 그
2: 했는데요.
1: 가사를 네, 모르는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네. 일단은 네. 불러주시겠습니다만 짧게 네. 한번 설명을
2: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즐기면서 살자. 네, 그런 가사예요. 그
1: 인생 역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2: 지금이죠.
1: 아까 지금... 나훈아 씨의 고향 역도 예. 한번 듣기 들었고요.
0: 네, 들었습니다. 예.
1: 자, 그러면 이 악단장 하시고 뭐 또 요새 그 노래까지 하시더라고. 구구백백?
0: 네, 뭐 노래를 한다기보다도 네. 그냥 이제 음악을 제가 하니까 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이제 포함된 겁니다.
1: 알았어요.
0: 그래서 그냥 우리 중장년층들이 들 수 있는 노래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냥 툭 한 번도 이렇게 던져본 거예요.
1: 그게 뭔 뜻이에요? 구구백백. 저도 한번 들었는데 여기 시간에 한번 파블로 PD가 틀은 적이 있어서 네. 구구백백이 뭔 뜻이에요?
0: 그게 이제 9988이라는 뭐 얘기는 있잖아요.
1: 아, 99세까지 88 네. 살다.
0: 뭐 그런 거잖아요.
1: 1, 2, 3, 4 하다가 가자 네.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백백은 뭐예요? 백백은.
0: 저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시대는 조금 지나갔다. 이제는 100을 커트라인으로 놓고 아, 100살을
1: 9988도 이제 지나서 더 네. 장수 시대가 그렇죠. 왔다.
0: 이제 뭐 130, 120, 150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대니까 네. 이제 그 뒤는 막히고 100을 예. 컨트라인으로 보고 그 99100까지 해놓고 우리 그 이후로 열심히 살자. 알겠습니다. 멋지게 살자. 뭐 그런 얘기죠.
1: 근데 이제 신지동 씨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가수 신유 씨 형 같아. 왜 이렇게 비슷해요? 신유 씨는
0: 신유 씨 너무 잘생겼죠.
1: 아니, 그러니까 신지동 씨 오랜만에 뵙는데
0: 같은 신 씨라서 그런가?
1: 아, 그렇게 넘어가시겠다. 아, 요새 저도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에 네, 요 네. 강 건너에 가서 네, 네, 강서에 네. 아, 홍자반 쇼 할 때
0: 그러니까요.
1: 예, 저도 그때 출연했었는데
0: 그랬어요. 예. 예. 노래 잘하시던데요.
1: 아, 그건 뭐 얘기는 안 되는 거고. 요새 해요? 홍자반 쇼 DJ?
0: 네네 합니다. 아, 제가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냐. 이게 아무래도 네. 뭐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래서 네. 잠깐 쉬고 있습니다.
1: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블도 제가 그러는데 쫓겨났다고 그러던데.
2: 아~
0: 누가?
1: 제가.
0: 제가
1: 바블로.
0: 아니, 그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죠.
1: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라이브로 예, 네. 라디오 9900백. 9988이 아니라 9900백 세대다. 네, 네, 네, 네. 라이브로 좀 불러주실 건데, 네. 자, 좀 헤드폰 좀 쓰시고, 스탠드 마이크 앞에 좀 서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노래 부르시는 거는 처음이에요?
0: 그렇죠.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동 악단장 겸 가수입니다. 9900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0: 어이야 어이야 나는 인생 구구백백 멋지게 살라요 구구백백 구구백백 신나게 살라요
1: 9988이 아니고 이제 9900백이다. 맞습니다. 근데 좀 노랫말에 아까님 이의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
2: 아, 그래요?
1: 80대에는 내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닌다.
2: 네네.
1: 너무 늦지 않아요? 80대?
2: 엊그저께 어제 제가 그 우리 가수 남진 형님한테 네. 전화를 받았어요.
1: 네,
2: 네.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제. 네.
1: 남진 씨 저 한 달 전쯤 여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2: 그러니까. 네. 아, 야, 미안하다잉. 아, 왜 형님 갑자기. 네. 내가 캐나다를 좀 갔다 와야 돼.
1: 오.
2: 그 형님이 80이 넘으셨잖아요.
1: 알죠.
2: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1: 예, 예,
2: 그래서 이제 바램도 있고 앞으로 뭐 의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으니까
1: 그래요.
2: 이제는 70대에 근력 키워서
1: 알았어요.
2: 80대에 해외여행 다니잖아요. 뭐
1: 그래서 80대에는 그럼 내 아내와 해외여행 말고
2: 네.
1: 내 아내와 크루즈 타러 다니고 이런 걸로
2: 아, 좋아요.
1: 리얼리티가 좀 있어야 돼요. 해외여행 막연하지 않습니까?
2: 만약에 행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해야
1: 됩니까?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좀 민요 쪽 같아.
2: 좀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순자 씨하고 이렇게 둘이서 합을 맞춰서 노래를 남녀가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2: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1: 어, 괜찮지 않습니까?
2: 네, 한번
3: 어, 괜찮은데요.
1: 어, 이순자 씨 어떻게 들었어? 네?
3: 아, 저는 900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나 저렇게 살아야지.
1: 그렇지, 네. 그렇지.
3: 가이드송이 진짜 인생의 가이드송.
1: 네. 아내하고 손잡고 해외여행 다니고.
3: 네.
1: 그리고 90대는 9900 큰 노래를 부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네. 100살은 네. 기본이다 이런 기본이죠. 얘기입니다 지금.
3: 그 일단 아, 남자를 좀 구하고.
1: 여보세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알아서 하시고.
3: 아, 예, 예.
1: 네. 아무튼 저 노래 잘 들었고요. 라디오에서 이게 라이브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2: 네.
1: 이 파블로 PD 쟤도 평가가 아주 인색한데
2: 네.
1: 노래 잘했다고 써놨는데.
2: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괜히 아까 콩자반쇠에서
2: 잘렸다고
1: 지가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2: 그거 수습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1: 이거 수습하느라고.

0: 시대.
1: 아니, 근데 제가 봐도 노래, 이게 저음인데, 네. 아, 계속 그 울림이라는 게 대단하죠.
0: 아이고.
2: 그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룹, 네. 옛날 그룹 사운드부터 다 밟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1: 맞아요.
2: 싱어.
1: 그룹 사운드. 아주 옛날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옛날에.
3: 뭐, 학창 시절.
1: 어떻게 하다가, 아니, 어떻게 네. 하다가 35년 전부터 KBS 악단장이 됐는지 짧게 한 번. 네. 아니, 궁금해 그거,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니, 이제 음악을 쭉 하면 배고프잖아요. 네. 사실 그룹이 배고파요. 그래서 뭐 1년이면 한 8개월 놀고 한 2개월 일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KBS. 예. 김인배 악단이라는 악단에 네. 오디션을 보고 그 덜컥 됐어요.
1: 거기 뭘로 됐어요?
0: 베이스, 그냥 베이시스트.
1: 베이시스트, 기타. 처음에, 베이스 네. 기타 연주자로?
0: 네, 그렇게 됐어요. 그게 91년.
1: 91년. 아, 네. 30 초반이시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발령이 나갔고 그때 한 건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한 20년은 그냥 악단으로 있다가 배고파서 들어갔어요. 배고파서. 네, 하도 네. 놀아서. 네. 그래서 이제 김여박 단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맡은 지 16년째.
1: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0: 악단장을?
1: 예.
0: 아, 지금부터.
1: 16년 전.
0: 예, 16년 전이니까 뭐.
1: 그러니까 빼기 하면은 뭐.
0: 45살, 45살.
1: 예, 알겠습니다.
0: 청취자. 나이를 물어보시는.
1: 아니, 저희 마일리지는 기본 아닙니까? 아니, 연대표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 예. 아니, 조선이 건국을 언제 했는지 그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 네. 네? 이러고 있을 때냐, 외놈들한테.
0: 네.
1: 1592 년에 일어난 거라니까.
2: 오.
1: 안 잊어버리겠지.
0: 그렇게 하니까 안 잊어버리겠지.
1: 아, 1592 있을 때냐.
0: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1: 그렇지, 그렇지. 1592 년에 임진왜란.
2: 아.
1: 자, 청취자.
0: 역시.
1: 감탄할 것까지는 없고. 자, 청취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여보세요. 이게 워낙. 옆에 좀 보조 MC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0: 아니 어디 가셨어요? 여기 한 번 계셨는데
1: 다 생활전선 갔잖아요. 아~ 이제 월급을 못 받으니까
0: 네. 진짜 여기 저 네. 진짜 이거 방송이라서 하는 맥이 아닌데
1: 저 쿵자반 쇼 그거 광고 안 합니까? 여기 광고 좀 해
0: 제가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2: 엘프 광고?
0: 아니 우리 아나운서님이 진짜 여기 정말 우리의 사나이들이야. 내가
1: 네. 됐고
0: 네. 우리의 사나이들.
1: 7200님께서 신재동 씨 99백백 처음 듣는데 귀에 착착 붙네요. 앞으로 연습해서 노래방 애창곡을 해야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전국 노래교실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
0: 이게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1: 아, 뜨겁습니까?
0: 진짜. 아, 이거 뭐 누구나 그러잖아요.
1: 왜 옛날에 그저 백세 인생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한참 히트 쳤잖아요.
0: 그 우리 유명 그 노래 강사 뭐 박미연 씨, 송강호 씨, 네. 김성 씨 이런 분들이
1: 네.
0: 그때 그 노래하고 자기가 띄운 노래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0: 뭐 미운 사랑 뭐 이런 건데 예. 그때 조짐의 한 10배 이상
1: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0: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1: 구구백백이
0: 그거하고 인생력이
1: 예. 인생력까지 네.
0: 그래서 야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1: 여기 뭐 잘 되면 저 신재동 이순하 씨 얼굴 보기도 힘들겠네.
0: 아, 그럴
1: 네.
0: 리가 있겠습니까.
1: 잘 되길 바라고 아마 이게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중장년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가수 이순하 씨 신곡 들어봐야죠.
2: 네. 네.
1: 인생력. 아까 노래도 설명하고 그랬으니까 네네. 이순하 씨가 자 부릅니다. 인생력 작곡자는 신재동 씨입니다. 듣겠습니다. 박수.

0: 이런 표정으로 이승아 씨 엄지척 양손에 딱 하면서 잘 들었어요 이승아 씨.
1: 아이, 경쾌합니다. 아, 노래 자체가 아주 경쾌하고 딱딱 와다. 인생 역이라는 게 어디 실제로 뭐 여기 DMC역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 자체가 네. 인생 역 아니냐.
2: 그렇죠.
1: 요 역 아래서 재밌게 놀다 가죠.
2: 아, 해설 잘 해주셨어요.
3: 네. 네.
1: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자체가 인생 역이라는 거죠.
1: 아, 이거 해설 저보고 잘해줬다 그러는데 그 콩자반 쇼에 뭐 해설이 안 필요합니까?
2: 아, 필요합니다. 아, 진짜 필요해요. 예.
3: 아, 거기 남자.
1: 말로만 하지 아니, 말고 나 좀 시티 일거리 좀
2: 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왜냐면 그게
1: 지난번에도 콩자반 쇼에 갔더니 아, 뭐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더니 강남부 소식이더니
2: 그쪽 그 포맷이 너무 오래됐어요. 좀
1: 그래요?
2: 때가 됐어요.
1: 한번 좀 발랄을 일으켜서
2: 그 얘기하다가 잘렸습니다. 아,
1: 그럼 못 들어가겠네.
3: 지금 그 빈자리에 딱이신데요.
2: 진짜.
1: 아유.
2: 아니, 아마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1: 그 하여튼 저 제가 이순나 씨 인생역이 노래 들으면서 그 왜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아니에요? 오늘 즐겁게 살자. 이 순간을 잘 살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2: 네. 그렇죠. 네.
1: 근데 저는 이 중장년이 되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응?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 니 남자 이런 식으로 약칭으로 해서. 니는 뭐냐? 미리 앞으로 올 걱정하지 말자. 괜히 가불해가지고 내일 걱정하지 말자는 거고 남은 뭐냐?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자. 그죠? 미남. 자는 뭐냐? 자유롭게 오늘을 즐기며 살자. 살자. 인생역의 가사가
3: 어려운데요? 바로
2: 이게 그 얘기예요.
3: 어려우니까 그냥 인생역으로 통하면 될 것 같은데.
1: 싫어요. 나는 미남자 할 거야.
3: 아, 정말요? 아,
1: 외우기 좋잖아요. 미남자. 네. 미리 걱정하지 말자. 남 눈치 보지 말자. 자유롭게 살자.
3: 괜찮은 것 같긴
1: 괜찮죠?
3: 해요.
1: 네. 거기 플러스 인생역.
2: 좋네, 미남자.
1: 자, 미남자 가지고 한번 곡을 하나 만드셔 그러면. 미남자.
2: 진짜요? 진짜요?
1: 미남자.
2: 그러면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1: 뭘 내가?
2: 내용을 짧게라도.
1: 그러면 작사에 최일구 올려줄까요? 그러면
2: 들어가요.
1: 알았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저기 신재동 씨, 이순아 씨, 저희가 옛날에 출연했을 때는 광고를 안 했는데
2: 광고 있어요.
1: 광고 시작했잖아.
3: 야, 축하드립니다.
1: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진짜.
1: 자, 문자를 청취자들께서 많이 보내고 계신데 500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김용남입니다. 아, 양꼬치 집사 사장님이시네. 구리시에. 오늘은 신재동 악단장님이 나오셨네요. 재동이 형 반가워요. 아는 모양인데요?
2: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이고.
1: 김용남 선생. 예, 양꼬치 집 사장님이에요.
2: 옛날에 기타 치던 친구예요.
1: 기타도 치시고 팬플루트도 부르시고. 뭐
2: 천재입니다.
1: 지금 양꼬치 저 구리시 수택동에 네. 양꼬치 집 사장님인데.
2: 거기 가보셨어요?
1: 예?
2: 거기 가보셨어요?
1: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2: 제가 한번
1: 여기 출연을 하셨었어요.
2: 아, 출연했구나.
1: 예. 예, 저희한테 이제 나눔 선물을 초창기부터 제공해 주신 분이라 작년에 저희가 8주년 할 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계셨는데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나오셨었는데 네네. 하여튼 자, 일구형님, 재동이형, 일구형님, 재동이형 예쁘게 봐주시고 살살 좀 달아주세요. 제가 뭐 살살 안 달아도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작곡가신데 신재동 선생께서 그 유진아 씨의 그 모란이라는 거 어려운 노래 있잖아요.
2: 네.
1: 이 곡을 누가 작곡했냐 물어보니까 신재동 씨가 했더라고. 예?
2: 모르셨어요?
1: 아, 난 몰랐어요. 아. 유진아 씨 노래 모란을 예, 그 작곡 작사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2: 아니요, 작사는 저 이경이라는 그 작사가인데.
1: 네.
2: 글 잘 쓰는 분이에요.
1: 이 노래가 이제 모란이라는 게 어미 모자에다가 밥지을 난자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네네네. 한자인데 네네. 이 얘기가 뭐냐면 예, 엄마가 어렸을 때 밥 한 공기 따뜻하게 지어줬던 엄마 그 엄마를 떠올리는 그 노래.
2: 그렇죠.
1: 그래요?
2: 부모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이제 쓴 글인데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 네. 너무 가슴이 와닿죠.
1: 그렇죠. 그 노랫말 중에 보면 가장 애틋한 부분이 엄마가 자꾸 줄어든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 아기처럼 점점
1: 그러니까
0: 작아진다.
1: 참 눈물 쏟게 만드는
2: 그 뒤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음 생에는
1: 내가 엄마로 태어나겠다.
2: 저도 이거 가사 딱 보고 거의 네.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1: 바로 아. 악상이 딱
2: 왜냐하면 그 좋은 글은 그냥 바로 나와요.
1: 아.
2: 좋은 글은
1: 그렇구나. 그 미남자 내가 쓰면 바로 나올
2: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방송이라고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1: 저작권 옆에 나도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2: 있어요?
1: 아니 저도 인생 모인이 작사를 한 사람이라
2: 원래 가수시잖아요. 가수.
1: 아니 가수죠. 아니 저도 한 달에 음저협에서 한 2천 3천 나온다니까.
2: 2천 3천이요?
1: 네.
2: 3천만?
0: 500원 2천 500원 3천 자, 저도 그래요. 저도
1: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 모란 이 노래 유진아 씨의 모란이라는 노래 이 작곡을 하신 이 신재동 악단장이신데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모란을 한번 저 직접 불러보실 거라며 오늘
2: 아, 지금 너무 이제
1: 네? 바블로 그러던데
2: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1: 아니 쟤는 지금 밥 여기 좀 집중을 해야지 왜 좀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쟤는 PD가
2: 이 방송 너무 재밌어
1: 아니 재밌으나마나 아니 신재동 악단장이 라디오 방송 나가 처음으로 모란이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는 딴 사람하고 밖에 딴 데 보고 얘기하고 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잘렸다는
1: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2: 엘프에서 잘렸다는 얘기는 하시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참
1: 노래 안 부를까요 그러면?
2: 아 불러야죠. 아 근데 야 이거 방송에서 이거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 아니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 PD는 네. 딴짓을 하고 있다니까. 도대체 그러네.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네? 어디 가봐 이렇게 PD가 딴짓하는 데 있나?
2: 그냥 옆집에 무슨?
1: 그러니까 쟤도 저 내년 후년이면 환갑이야 쟤도.
2: 네? 어 그래요?
0: 뭐? 그렇게 안
1: 긴장
0: 보이시는데.
1: 같은 게 없나 봐.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네. 어머 모란 자 그 신재동 악단장의. 네. 예, 노래 작곡자신데 아까도 예, 구구백백 들으셨죠? 멋진 가창력으로 신 왜 뭐가 없어? MR이 없어?
0: 반주기.
1: 아, 반주기. 반주를 여기 엘프 반주기로. 예. 이순아 씨. 저 반주
3: 네, 준비.
1: 예. 그러면 신재도 악단장께서 눌러 주세요.
3: 네.
1: 예. 자, 반주 나갑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모란 가사하고 음악이 뜹니다. 자, 듣겠습니다.

때까지도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그랬었지 남한은 못다 해봐라

0: 괜찮네.
1: 감정 대박입니다. 너 둘이 여자 아세요? 왜 이렇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
2: 엄마 생각나.
1: 진짜 말? 멋지다.
3: 엄마가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안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철들면 이별이라고. 가진 것 그대로 몇천 배 더 준 사람. 엄마가 지어준 밥이 먹고 싶다.

0: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유진아 씨 원곡의 보란이라는 노래, 신재동 씨가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노래가 이게 조용히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갑자기 이제 높은 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1: 네.
0: 아, 좋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워낙 그 베이시스트 하시기 전에도 이제 싱어 쪽을 하셨어요?
1: 그때는 그룹들은 노래를 다 했었으니까요.
0: 그래요?
1: 네. 그 6인조면 6인조가 다 노래를 다 했었으니까.
0: 아, 히식스 이런 사람들.
1: 그렇죠. 히파이브
0: 3104님께서 노래 들으시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노래 감정이 찡합니다. 눈물 납니다 했고요. 조성호님은 전국 노래 자랑 나가면 최우수상 받겠대. 악단장 그만하고 잠깐만 거기 가서 엄마 노래. 예.
1: 순아 씨 그 인생 여극에 대해서 네. 그 이 좀 얘기를 네. 그 좀 더 네.
0: 아 해야 되는데
1: 해주시면 네.
0: 알아 할게요 가만 있어 몇 분만 더 하고
2: 네.
0: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문자를 또 소개하고
1: 아.
0: 7484님께서는 전국 노래자랑에선 반 개그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래 정말 잘합니다. 3365님은 악단장이 부르니까 색다르네요. 0755님은 짝짝짝 저번에 유진아 씨가 부르는 거 들었는데 유진아 씨 노래보다 더 좋다.
1: 아이고, 그건 욕이십니다.
0: 이순아 씨, 아까도 제가 모두에 소개해드릴 때 신재동 악단장 곡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2: 네네.
0: 이 신재동 악단장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2: 제가 KBS 아침마당 작년 11월
0: 네.
2: 도전 꿈의 무대 주부스타 탄생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결선까지 올라간 노래가 자갈치 아지매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또 대표님께서
0: 신재동 씨 작곡
2: 네네.
0: 자갈치 아지매.
2: 네. 모란도 있고 자갈치 아지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생겨서 갔는데 선생님께서 곡을 주시겠다고 저는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냥 말뿐이시겠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몇 달 뒤에 이 곡을 딱 들려주시더라고요.
0: 인생역을?
2: 네. 그래서 바로 가사도 너무 마음에 들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0: 그러니까 인생역이니까 올 초에 이제 녹음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2: 저희가 7월 중순에 이제 음원이 다 나왔으니까.
0: 두 달, 세 달 전에?
1: 얼마 안 된 거죠.
2: 네, 네, 네,
0: 얼마 안 됐구나.
2: 네, 네.
0: 아, 작년 연말에 주부. 네,
2: 스타 탄생.
0: 주부 스타 아침마당에.
2: 네, 네.
0: 거기에서 대상을 대상, 차지하셨구나. 네. 그걸 신재동 악단장이 눈여겨봤구나.
1: 봤어요. 그 살아온 그 궤적 있잖아요.
0: 네.
1: 그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0: 네. 아,
1: 그래서
0: 그렇죠.
1: 아, 이분은, 이런 분이 참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돼. 그리고 노래를 하면 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가사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진솔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 곡을 하나 이런 곡을 하나
0: 그렇군요. 그 목소리에 다 그런 게 이 아는 분들은 그게 다 있나 봐.
1: 있어요.
0: 네.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곡을 받고서 무릎을 탁 쳤다. 그 이순아 씨가 그러는데 네. 왜 그랬어요? 이 내 노래다. 왜?
2: 네.
0: 왜?
2: 아까 그 가사 내용 있잖아요.
0: 네.
2: 일단 저의 인생 곡이다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들었고
0: 네.
2: 가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먹고 싶고 진짜 그렇게 다 해보고 살자. 네, 그런 가사 그래요. 때문에 제가.
0: 그리고 네. MBN의 그 방송 프로 있잖아요. 특종세상.
2: 네.
0: 여기 나온 걸 제가 다는 못 보고 짤로도 좀 보고 그랬는데
2: 네.
0: 이런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 40년 전에 헤어진 생모를 찾은 사연, 찾는 사연.
1: 그러니까.
2: 네. 네.
0: 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네. 어머니하고 40년 전에 이별을 했나 보죠?
2: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신데,
0: 네.
2: 지적 장애이시고 굉장히 폭력적이셨어요.
0: 아이고,
2: 그래서 엄마가 저희를 두고 제가 5살 때 그냥 나가신 거죠.
0: 살 때는 어디인데, 네. 거기가?
2: 경북 안동.
0: 안동시에서.
2: 네, 네. 안동군 예안면.
0: 안동 시내도 아니고.
2: 저희 시골이에요. 저희 막 배도 없었어요.
0: 안동시가 네. 아니고 안동군 시절에?
2: 네네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0: 무슨 면이요?
2: 예안면.
0: 예안면에?
2: 네네.
0: 전기도 안 들어오는?
2: 네네.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0: 그랬구나. 이순아 씨 뭐 이렇게 나이 들어 안 보이는데 지금.
2: 네.
0: How old are you, please?
2: 아, 꽃띠.
0: 소띠?
2: 꽃띠 선생님.
0: 아 꽃띠라고 얘기 네. 못하겠다.
2: 아
1: 소띠.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아 네. 씨 노래 중에
2: 네. 네,
0: 아까 인생역은 들었고
2: 네.
0: 어머니 있잖아요. 이순하 씨 노래 중에. 또 이순하 씨가 이제 효녀 가수로 또 유명한 분인데 어머니 이 노래 좀 한번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찾는 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2: 찾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0: 네, 연락을 한 번도
2: 꼭꼭 숨으신 것 같아요.
0: 그 이제 가끔 이렇게 TV에 네. 나오고 네.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이렇게 네. 노출이 되다 보면 순화가 있구나요. 생모분께서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법한데 말이죠. 항상 기다리고 있겠죠 이순화 씨가 그럴 날을.
2: 네,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 또 제가 어머니라는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1: 직접.
0: 그래서 이 노래는 네, 작사를 네. 직접 하신 거다.
2: 네, 저희 집 동구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떠나간 엄마를 그리면서.
0: 다섯 살 때인데 그게 다 기억이 네. 납니까?
2: 그때 기억은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나머진 다 기억이 나요. 네.
0: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2: 싫어요.
0: 싫어요?
1: 울까봐.
0: 어머니의 그 뒷모습만 봤다? 뒷모습?
2: 그러니까 풍경이죠. 엄마는 뭐 뒷모습 보고 또 등에 업혀서 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셨대요. 네. 그 등에 업혀서 제가 이제 그 엄마의 그 울림통 있잖아요. 등에서 네, 막 그렇죠. 울리는 그 노래 소리.
0: 엄마 어렸을 네. 때 아기 네. 때 엄마 뒤에 네. 업혀면은 그 네. 소리가 들리지 울림통 네. 같은 네. 소리가 네. 그게 다 기억이 나네요.
2: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습은 안 나고 추상적인 것들이 다 나요.
0: 지금 네. 그 엄마를 네.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2: 지금 솔직히 겁이 나요.
0: 겁.
2: 예. 네. 겁이 나요.

0: 뭐왜 찾았어? 뭐 그럴까 봐또 겁나고 아니면
1: 네, 울지 마시고.
0: 네.
1: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순아 씨의 자, 어머니 이 노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순아 씨가 부릅니다. 작사는 이순아 씨 본인이었고요. 어머니 노래 듣겠습니다.

0: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정이 푹 들어가 있던 어머니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에, 눈물이 또 그렁그렁한 것 같아요, 이순아 씨. 에.
1: 그래서 우셨네. 어허.
0: 자, 오늘 하여튼 저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유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

0: 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아유,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자, 우리 신재동 학단장님하고 이순나 씨. 이순나 씨부터 오늘 호감 좀 들어볼게요. 청취자분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 짧게. 네,
2: 오늘, 제 노래 인생역도 여기 와서 부르고, 네. 또 어머니도 부르고.
1: 그렇죠.
2: 또 신재동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1: 네.
2: 여러분들, 자나깨나 안전 운전 하시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아유, 또 불호까지. 네. 자, 근데 신재동 작곡가님, 또 악단장님.
3: 네네. 아, 여기 모든 연예인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방송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이,
3: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저 너무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가을이 성큼 좀 다가와서 네. 아침 전으로 성을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침 챙기셔서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1: 알겠습니다.
3: 광고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1: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4: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터널에서 정릉램프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정릉터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고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같은 방면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이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 시설물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뒤로는 평창휴게소에서 평창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작업 구간 주변으로도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공연 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지난 9월 6일 이번 시즌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화제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넘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음악을 탄생시킨 이진욱 작곡가와 배우들과 함께 피아노 연주로 열연한 조혁은 피아니스트가 함께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공연을 좀 더 깊게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것도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두 주역을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음악을 만드신 우리 이진욱 작곡가님 그리고 조영훈 피아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작곡가 음악 감독을 맡은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세 번째 벌써 화면에 담게 되잖아요. 어떤 팬분의 글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는데 더 넘버스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도 안 된다.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중심에는 물론 너무 좋은 작품으로 탄생시켜주신 분들 계시지만 음악의 힘을 또 무시 못하겠어요.
3: 우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음악은요. 정말 네. 클래식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0: 저희가 처음 좀 들려드린 곡이 하우스 딱 이제 들어가면 공연장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곡이잖아요. 들으면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는데 그 좀 낯선 경험이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1: 저는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0: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다가 이제 공연장에 딱 들어갔을 때 다른 공간으로 조금 점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습니다. 성당은 아니지만 우선 이 공간에서 이 작품과 만나는 어떤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는 음악 세계로 좀 이렇게 점프를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레고리안 성가와 딱 만나는 지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약간 홀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조용훈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뮤지컬 작품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2: 사실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뮤지컬 세션 하면은 보통 실용이나 재즈를 하신 분들이 주로 건반을 이렇게 많이 맡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계신 진욱 감독님과 2023년에 극장 용에서 했었던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그또 클래식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뮤지컬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좋은 기회로 이제 또 타고 여기 또 인맥을 타고 네, 작년에도 뮤지컬 작품 두 개, 그리고 음악극 하나 하고 올해 또 브라더스 까라마조프까지 이렇게
1: 네.
2: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처음 악보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2: 저희 이제 저 말고도 같이 연주로 참여하는 다른 양찬영 피아니스트도 조재철 피아니스트 이렇게 있는데 처음 상견례 날이었나 이제 악보를 받고 처음 대면으로 만났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거 이대로 치는 거 맞아? 악보대로 치는 거. 그러니까 손이 갈 수가 없는 테크닉이어서 근데 혹자는 악보대로 친다고 했고 혹자는 또 이거 조금 빼고 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 진욱 감독님이 빼고 치지 마 라고 하셔가지고
1: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 곡의 연주를 좀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우리 이진욱 작곡가께서 그 인트로 연주부터 난 썩지 않을 거야라는 곡목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0: 네, 저희 까라마조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넘버고요. 제가 사실은 이 곡들을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세계관이 있었어요. D라고 하는 음에서 맨 마지막 D라는 음으로 끝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라고 시작하는 음에서 맨 마지막 레라고 하는 음으로 끝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요. 도스토옙스키 앞에
1: 우리
0: 이니셜이
1: 예
0: D잖아요.
1: 디
0: 네.
1: 아
0: 음악 기법이 있거든요. 소제토카바토라고 하는 음악 기법이 있는데 이니셜을 따가지고 하는 음악 기법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D라고 하는 음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사용했을 때는 D 단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런 약간 작품 맥락에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가 난 썩지 않을 거라는 네,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좀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특집 방송 음악의 힘 넘버를 통한 서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인트로와 난 썩지 않을 거야 라는 넘버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앉아서 듣게 되지 않는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가서 티켓팅을 하고 뮤지컬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이런 연주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런 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맞아요.
0: 네, 네. 아, 도대체 이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1: 네, 우리 이진혁 감독님은, 네. 우리 감독님은 한예종 음악원 예술사 졸업하셨고,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감독님 자체가 피아니스트예요.
0: 아.
1: 네,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시고, 예, 그리고 뭐 작곡, 편곡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시죠. 뮤지컬 참여한 작품을 조금 제가 중심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작기, 예, 시즌 1, 2, OST 편곡 하셨고요. 살짝이 없어요. 2013년에 이 작품이 그, 원래는 이제 1966년, 이때 이제 공연했었던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라고 얘기되는 살짝이 없어가 있는데 그 작품을 리바이벌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연이 됐었고 이게 2013년에 예술전당 토월극장 개관 기념작으로 당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편곡하고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제 담당을 하셨죠. 그리고 2016년에 라흐마니노프 작곡 음악 감독 하셨고 그리고 2017년에 지금 이제 까라마조프 대신문관 작곡 음악 감독 그리고 이제 2023년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작곡 음악 감독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올해 피아노의 숲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공연을 보고 왔고
0: 김프에서 처음 예, 초연이 된 건가요?
1: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구하고 광주 두 지역에서 이제 연합해 가지고 사실 만든 작품인데 2026년 피아노의 숲 편곡과 음악 감독 이걸 이제 하셨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요. 여기에서도 뭐 클래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예, 편곡의 힘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죠.
0: 네.
1: 그리고 연극도 좀 말씀드리면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많은데요. 2024년에 연극 젤리피쉬 작곡 음악 감독을 네. 하셨죠. 이 젤리피쉬가 상을 휩쓸었죠.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있고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드에서 작곡 음악 감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0: 네.
1: 이 정도로만 제가 짧게 너무 많은데 예.
0: 아니 근데 말씀드릴게요. 저는 궁금한 게 클래식 음악을 하시고 또 인디밴드에서도 그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2: 제가 사실은 이제 뮤지컬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편곡을 하게 됐어요. 이제 김종욱 찾기를 편곡 알바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0: 네네네네.
2: 이 편곡 알바를 하면 이제 등록금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곡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벌었죠. 근데 그게 이제 김종욱 찾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0: 김혜성 작곡가의
2: 네, 김혜성 작곡가
0: 저희 크루이십니다.
2: 네.
0: 네.
2: 그래서 계속 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곡도 하게 되고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점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제 클래식 작품들만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훈 피아니스트 같이 이제 좋은 피아니스트들을 만나기도 했고 참고로 이제 영훈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뮤지컬에 처음에 큰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있었어요, 없었어요?
3: 실은 없었습니다. 네.
0: 솔직하다. 네, 네, 네.
2: 지금 라흐마니노프를 제가 꼬시면서 피아노를 너무나 섬세하게 잘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도 꼬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서 꼬셨어요. 아 이거 진짜 쉽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정말 이거 되게 쉽고 예,
3: 제가 태어나서 쉽고. 들은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2: 정말 오면 정말 꿀일 거다. 편하게 해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3: 그때는 악보를 아직 보여주시기 전이었었거든요. 네. 네.
2: 그리고 이제 상견례 때 데리고 와가지고 편하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스케줄 바쁘다고 많이 빠지길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악보를 보여주면서. 너가 빠지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치, 그치.
2: 네.
1: 그 우리 감독님께서 악보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악보를 제가 보면서 이거를 한 사람이 라이브로 처음부터까지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계속했습니다. 어떠세요? 연주하실 때.
3: 방금 말씀해주신 그대로고요. 이제 무대 위에는 다섯 명의 배우분들이 이제 관객분들에게 보여지지만 저희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무대 뒤에 소대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인이어로 저희가 배우님들의 그 디테일한 호흡
0: 아~
3: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옆에 살짝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긴 한데 모니터는 거의 볼
0: 겨를이 없고,
3: 없죠. 네, 맞아요. 겨를이 없고 네. 온전히 그 진짜 귀로 들려오는 배우님들의 그 섬세한 호흡 하나만 쫓아서 또 서로 믿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첫 음부터 맨 마지막 끝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도 원래 피아노를 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공연하는 날은 제가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거의 이렇게 방울이 하나가 맺혀요.
0: 흘러나오죠.
3: 그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0: 꿀이 아니라 땀이었군요. 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꿀이 아니라 땀이었어요.
2: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 아 너네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너네는 배우야 라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맞아. 배우들의 호흡을 다 외우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못 외우면 우리는 공연에 못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정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연극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냥 얘기하셨지만 연극을 되게 좋은 연극을 보면 이건 음악이 필요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연극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게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 역시 저는 이게 들어간다면 배우랑 음악이랑 가장 촘촘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그만큼 대사랑 붙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음악도 언어라고 생각하고 배우의 대사도 언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게 촘촘하게 붙어있는 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디렉션을 안 줬고 배우랑 가장 많이 붙어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 피아니스트들이 거의 안 나오길래 정말 죽어봐라 라는 생각을
0: 정말 하면서 죽어봐라
2: 네 하면서 정말 죽어봐라 라는 생각을
4: 제 생각엔 거의 이진욱 작곡가님의 발톱에 이렇게 찍혀서 오신 느낌인데요. 네. 사실 조영훈 피아니스트님은 정말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헝가리 국립 리스트 음악원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1회 한국 리스트 콩쿠르 1위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대회 이만큼 대회 입상하셨고요. 이렇게 피아노가 너무 좋았다 했던 작품은 알고 보면
0: 계셨어요.
4: 조영훈 피아니스트 훈피.
0: 아예 닉네임 훈피. 네, 네
4: 훈피셨고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유튜브 채널이 있으세요.
0: 아~
4: 훈투비라는 채널인데
0: 네.
4: 여기에서 그런 연주 영상도 너무 좋은데 일요일 밤에 또 라이브를 해주시거든요.
0: 아~ 네.
3: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그 관객 질문들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앞서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그 다섯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지만 피아노 자체도 연기를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 밀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3: 네네.
0: 어떨 때는 막 간질간질 그 배우들 좀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몰아붙이는 것 같다가 서사를 그냥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실 텐데.
3: 네. 사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극장 오셔서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하고 뒤에서 누군가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 그냥 그런 감상이 아니라 아 정말 저들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촘촘하게 이 극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0: 네.
3: 희망을 가지고
0: 네.
3: 왜냐하면 제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0: 아.
3: 이걸 몰라주시면 약간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연주 또 공연에 임하는 면도 있는데
0: 네.
3: 뭐 사실 모르신다고 해도 또 저희는 저희 나름의 또 보람이 있어요. 매 공연마다 네. 해냈다. 오늘도 해냈다. 끝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딱 피아노 앉았어요. 앞에 앉았어요.
3: 공연 전에?
0: 네, 네. 공연 전에 앉았어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루틴 뭐 이런 게 있나요?
3: 아 루틴?
0: 네, 네, 네.
3: 사실 공연 내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연 전에는 피아노 앞에 이렇게 저는 서 있습니다.
0: 아하.
3: 서서 좀 약간 스트레칭
0: 허리 건강을 위해서
3: 스트레칭을 네. 하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하우스 음악이 이제 저희 인이어에도 나오거든요.
0: 네.
3: 이제 그게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리에 레이손이라고 그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에 빗대어서 주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우님의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미스터치가 나지 않게 하시고 약간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작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4: 그 관객 질문 중에서 그 호흡을 어떻게 안 놓치시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3: 말 그대로 정말 초집중. 네. 그리고 배우님들이 아무래도 연기와 병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연기의 호흡인지 이게 노래 시작하기 전의 호흡인지를 구별을, 네,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정말 순간적 0.1초의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0: 네. 지금 네, 그래서
3: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0: 아니, 힘드니까요. 네. 힘드니까요. 근데 그 배우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지금 다섯 분의 그 배우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네. 지금 뭐
3: 러블캐스팅 세 분, 네 분씩
0: 다, 네, 그렇게 네. 되니까 그분들을 다 세세하게 지금 구분을 하고 맞아요. 계시는 거잖아요.
3: 네, 그래서 저 악보에 보면은 이렇게 성함하고 색깔별로 네, 네, 네. 배우님마다의 특징 혹은 네 그런 거를 좀 메모를 이야. 해놓고 네 공연마다.
0: 우리 그 장롱 안에서라는 넘버에 보면 이반과 알루샤의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피아노가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좀 이렇게 막 아버지와 아들 이런 거는 진짜 막 피아노가 앞장서서 막 두드리시잖아요.
3: 네.
0: 그때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같이 감정 올라온다. 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3: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도 입으로는 사실 배우님들이 부르시는 노래 가사를 좀 따라하면서 이렇게 좀 호흡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0: 근데 네.
3: 어쩔 수 없이 그 가사들을 저도 이제 네. 새끼. 근데 그럴 때마다 피아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0: 아하, 네. 그렇군요.
1: 연주하시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렇게 주고받으실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3: 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다툼을 하는 막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도 평소에 저의 원래 성격은 사실 되게 좀 내성적이고 내향인 성격이 큰데 그 곡을 칠 때만큼은 내가
0: 호전적으로 변하는군요.
3: 네, 내가 피아노를 한번 부셔보겠다라는 각오로 네, 실제 저희 리허설 할 때도 진욱 감독님이 영훈아 부셔! 그래서 되겠니? 부셔!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0: 우와. 저희가 그냥 이 공간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이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부시는지 얼마나 시원하게 세게 치시는지 그 바로 넘버 아버지와 아들 들어보겠습니다.

0: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우리 이진욱 작곡가 그리고 조영훈 피아니스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 이게 지금 약간 캄다운이 안 되는 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일까 싶을 만큼 극장 여러 번 찾아가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오롯이 음악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연주하시는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쓰시는 피아노랑은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1: 완전 네네 다르죠, 다르죠.
0: 어떠세요? 지금 터치나 이런 게?
1: 그 극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자 건반으로 소리가 나가고 저도 치기 때문에 그 소리의 울림 자체가 제 몸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랜드 피아노는 사실 울림통 때문인지 저 오늘따라 좀 더 좀 더 멋있게 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울림이 제 몸에 손끝에도 이렇게 전해지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타곡감 자체가 좀
1: 다르죠.
0: 많이 다르고
1: 네,
0: 그 아까 작곡가님이 이제는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톤도 달리하고 있다 지금. 그건 어떤 의미예요?
1: 아, 극장에서는 이제 저의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그 콘솔에서 그 직접 객석으로 나가는 음향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좀 더 크게 연주하지 않아도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작게 너무 작게 연주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는 좀 다이내믹의 레인지가 조금 좁혀져 있다면은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작은 부분은 더 작게 할 수 있고 또 큰 부분은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네네 그 레인지 조절을 좀 더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떻게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2: 정훈이는 정말 섬세하게 너무나 잘 치는 피아니스트라 아까도 이제 뒤에 나오는 곡도 들어오시면 정말로 이제 옷구슬 굴러가듯 소리들이 되게 황홀한 정말 그런 터치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그나저나 이제 좀 우리 진위를 가려야 될 타이밍인데 혹시 우리 오세혁 연출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 처음에 이제 작곡을 의뢰했을 때는 굉장히 뽀샤시한 알료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 진욱 감독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스메르자코프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2: 정말 이 작품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야기가 너무나 무슨 말인지 우선은 굉장히 모르는 말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굉장히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헛소리를 쓰고 있었을 때 오세혁 연출님한테 가사를 빨리 좀 달라. 일본에 계셨는데. 근데 가사를 주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형제들이 사중창을 부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네 명이 다 다르게 부르는 부분이에요.
0: 말 그대로 헛소리를 네. 하게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네. 네. 처음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뮤지컬인데 이게 왜 이게 네 명이 다 다른 부분을 줬냐 그랬더니 진짜 헛소리여가지고 이렇게 줬다. 그래가지고
0: 가사가 안 들렸으면 네, 좋겠다.
2: 가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정말 아 이렇게 써도 되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멋있지 않냐 그러면서 줬길래 그러면 그래 나도 그냥 막 써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헛소리라고 하는 넘버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정말 사람들이 되게 좀 좋아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 발작이라고 하는 넘버도 사실은 보면 A4 용지 5장인가 6장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시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좀 좋았던 거는 같지만 이해하기는 조금 되게 어려웠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텍스트를 믿고 그냥 한번 따라가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음들을 붙여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 자체가 송품으로 막아지면은 너무나 이게 좀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이 스메르자코프가 뭔가 폭발시키는 에너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송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온전히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예, 그래서 이제 음악과 서사가 사실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많이 남아요, 귀에. 동기가 어떤 그 넘버 안에 가장 변주가 계속되고 있는 동기가 나오면서 그 동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계속 와닿거든요. 그게 아마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그 동일한 멜로디를 들었을 때 관객들을 다시금 그 장면으로 훅훅 끌고 들어가는 그런 감정이 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5: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제가 최승현 선생님이랑 이제 처음 공연을 보고 나와서 최승현 선생님이 피아니스트들의 전완근이 너무 걱정된다는 저거 마비 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1: 맞아요. 오, 피아노를 좀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역시 경험자셔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와 아들 노래가 끝나고 뒤에서 막 이제 뒤에서 싸우는 장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계속 깔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계속 이 왼손과 오른손을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넘버가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뒤에서
0: 손을 더는
1: 있는 모습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저는 사실 그 막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옥타브로 뛰는 구간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지점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손이 탁탁 정확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정말 존경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관객 질문 중에서 그 종종 올려주시는 백스테이지 영상을 보면 손이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악보를 혹시 누가 넘겨주시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 그게 피아니스트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드로 전자 악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0: 패드를 넘기는
1: 다른 또 그 페달이 있습니다.
0: 맞아요. 페달.
1: 그래서 저는 악보를 보고 손으로는 치고 왼발로 이제 왼발로 악보를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종이 악보를 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착착 이렇게 넘기는
5: 터너는 없죠.
1: 네, 터너는 따로 없습니다.
0: 아, 터너 하고 싶어요. 저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좋아하는 넘버들은 사실은 좀 서정적인 넘버들이고 그 힘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지금 좀 두 곡을 함께 좀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 처음 들을 곡이 알료샤의 넘버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랑을 하고 싶지만 정말 암전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되는 그 두 곡을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공교롭게 두 곡 다 알료샤의 넘버네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정말 극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여린 모습으로 나오는 알료샤의 두 넘버들을 피아노 오늘은 그니까 아까도 좀 치면서 느꼈는데 이게 평소에 칠 때는 제 귀에 가사가 들려야 되는데 가사가 없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특별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곡은 제가 피아노로 살짝씩 멜로디도 같이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오늘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음악의 힘, 이 넘버를 통한 서사의 이해라는 조금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딱 제격인 작품이죠.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우리 이진욱 작곡가 그리고 조영훈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오늘 이 초대 손님들을 향한 다양한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 몇 개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이진욱 작곡가님께 폭풍을 창조해낸 작곡가.
0: 폭풍을 창조했다고요? 오.
1: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에 처절한 파멸의 서사를 담을 수 있다니 혹시 파멸 전문 작곡가는 아니신지요? 넘버에서 느껴지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작곡하실 때 이런 질문도 또 있었거든요. 가장 쉽게 작곡한 넘버, 그리고 가장 어렵게 작곡한 넘버. 그래서 이런 폭풍 같은 작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은 가장 쉽게 작곡한 넘버는 아까 얘기했던 알료샤 넘버 같은 경우는 편하게 작곡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료샤라고 하는 캐릭터를 참 좋아했고요. 알료샤는 참 이렇게 좀 약간 사랑스러운 캐릭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멜로디들이 굉장히 좀 먼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스메르 작곡부나 약간 이반의 캐릭터들의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발작이나 대신문관 1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를 썼을 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파멸 음악은 썼을 때는 스메르 작곡부 배우들도 그렇고 이반 배우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저한테도 이렇게 많이 좀 줬었던 것 같고, 특히나 그 배우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갔을 때 굉장한 희열감도 있었고, 아, 이 배우들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끝까지 한번 좀 뽑을 수 있으면 되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 그 배우들이 악보 처음 딱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당시에?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2: 아,
3: 궁금해요.
2: 우선은 정말로 처음 봤을 때, 형, 이거 진짜 하라는 거야? 정말로 이거 할수 있는 거지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조영훈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코멘트들이 있을까요?
1: 네, 작곡가님이 폭풍을 창조해내셨다면 피아니스트님께서는 그 폭풍을 실제로 휘몰아치게 만드는 피아니스트다. 그리고 폭풍 속 생존 전문가. 그래서 조영훈 이름 세 글자로 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의 역치를 끌어올리는 연주자. 온화하고 다정하고 조화로운 피아니스트 이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4: 와, 이거는 제 어디 프로필에 넣고 싶은
0: 그대로 네, 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4: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폭풍 속 생존가신 게 너무
4: 생존이라는 단어가 딱 꽂혔는데 진짜 매 공연마다 이렇게 네, 생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또 관객들이 저희가 굉장히 놀라는 지점들이 음악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깊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오마주 되는 것들도 딱 캐치한 게 있는데.
1: 네, 특히 가장 절정해지다는 헛소리라는 넘버가 캐롤 오브 더 벨스 이걸 담았다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상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이 부분을 활용하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 사실 캐롤 오브 더 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드릭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1000년도 더 된 우크라이나 민요로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교도의 어떤 풍요를 위한 약간 민요를 알고 있고요. 이 테마를 제가 사용한 거는 이게 지금 헛소리잖아요. 헛소리랑 그 맥락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한다는 그런 전제와 헛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게 계속 뭔가 발전을 하고 인류가 뭔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헛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세상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 자체가 뭔가 약간 맥락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안에 관련된 러시아스러운 가장 원류의 멜로디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천재세요?
2: 아니 아니 그런 레퍼런스를 조금 이렇게 조금 공부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작곡가는. 네. 정말 네. 음악을 많이 듣고 그 안에서 영감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헛소리 넘버가 물론 많이 노출된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다라는 말이 그냥 딱 어울리는 그런 넘버라고 생각해요.
0: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와 이거는 인류학과 진화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종교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접근을 하셔야 나오는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흠칫 놀랐거든요.
3: 실제로 많이 하세요 공부를. 논문 읽는 게 취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참상한 논문을. 네.
2: 아 근데 이 작품 하면서 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깨지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이 소설에 좀 약간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0: 있죠.
2: 좀 했었던
0: 예,
2: 것,
0: 있죠, 있죠.
2: 했었던
0: 예,
2: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표도르비치, 그러니까 표도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반이 생각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적인 그런 생각들이 약간 뭔가 그런 사상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아,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그런 사상들과 음악들, 그 시대에 살았던 음악 문화들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음악 문화들까지도 뭔가 연결시키고 싶었던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지금 관객들의 사랑을 괜히 받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런 해석을 어디에서도 들려주시진 않으셨겠지만 음악에 녹여져 있고 배우들의 연기 하나하나에 녹여져 있고 대사 그리고 피아노의 호흡까지 다 이게 이 관객들로서는 이걸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솔드아웃이 되고 있다고.
3: 공연의 DNA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뮤지컬에는 한 편의 DNA가 있다. 각 편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최초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반드시 유지했으면 하는 혹은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오리지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잘 지켜진 공연은 전체가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딱 묶여 있어요. 음악을 예를 들어 이 넘버는 D에서부터 D로 가져간다. 이 넘버는 러시안적인 무드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교도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내가 거기에다 서사를 담겠다. 그것을 음악으로 풀어내보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좋은 멜로디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음악 이면에 깔린 여러 층층이 겹쳐져 있는 문화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있잖아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연을 보다 보면. 맞아.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깔린 그 아이디어들이 촘촘히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1: 그 이진옥 작곡가께서 이 작품의 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중세시대 음악 작곡 기법까지 활용을 하셨다.
2: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 때 음악 기법이긴 한데요. 사실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단어를 표현했을 때는 이제 음들이 하행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삶이 내 몸을 다 빠져나간다, 이제 표도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을 다 빠져나간다 했을 때는 영혼이, 그치, 삶이 내 몸을 다 빠져나간다. 이거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그림 그리듯이.
2: 네, 그림 그리듯이 그런 것들을, 예, 페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작품에.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의 그런 색깔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멘니라고 하는 성가의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기들을 다 배제시키고, 사람들의 목소리로만 만드는 성가의 기법이 있거든요. 저희 작품이랑 맥이 좀 이렇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의 제안은 저희는 이제 피아노 하나, 남자들의 목소리로 가는 그런 컨셉들이 러시아 종교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래서 배우들이 이렇게 허밍으로 하는 그런 네네. 순간에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르르함이 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간결한 소리들인데도 뭔가 파고드는 게 있는데 그런 의도셨군요.
2: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 우리 작곡가님의 대표작으로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클래식 전공자로서 사실 욕심을 되게 많이 내셨고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넘버 하나하나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0: 너무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아까 노래가 없이 그냥 반주만 듣는데도 울컥하고 이 감정이 잡히는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주하면서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도 좀 이렇게 내가 연주한다는 것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작품 속에 훅 들어가 있을 때는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일렁일렁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들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4: 저도 특별히 그 좀 서정적인 넘버를 연주할 때는 그 배우님들의 또 연기가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을 때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에 좀 이렇게 이입이 돼서 가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0: 네.
4: 키나 알료샤의 넘버들이 저에게는 또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처음 딱 악보를 받았을 때도 그 곡들에 좀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알료샤와 이반이 부르는 또 하나의 명곡이죠. 장롱 안에서라는 넘버를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저희가 이거 촬영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너무 또 이렇게 좀 죄송해서 몇 곡이나 연주를 해주실까 싶었는데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제가 뭐 PD님께 전해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뭐 전곡을 하래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애정하는 아유, 네. 작품이 되신 거죠, 지금?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막바지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전환근은 계속 힘이 들지만, 그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또 힘든 만큼, 왜 저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었던 순간은 그 순간을 지나갈 때는 되게, 아,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또 내가 이런 것을 해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쌓여가는 거잖아요. 몸은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도 없지 않지만 큰 폭풍을 지나고 나서 또 조금이나마 성장해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면 또 지금의 이 힘든 과정들이 또 마냥 힘들지만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진욱 감독님과 극장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또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그 제 옆에서 계속 손가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이 여기가 되게 뭉툭하고 그리고 손톱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살이 더 두껍게 네, 쌓여 있어서
1: 맞아요.
2: 나이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나이테에 브라더스 카라모조프가 하나의 또 이렇게 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얇은 선 아니고 굵은 선.
2: 굵은 선.
0: 힘들어.
2: 네. 네.
0: 작곡가님은 어떠세요? 이런 피아니스트를 또 이제 뮤지컬 계로 정말 또 끌고 오셔서 꿀빨한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끌고 오신 보람이 좀 있으시죠?
3: 너무 좋고요. 사실 이번 시즌이 저한테는 되게 약간 감동적인 이유는 저희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이제 피아니스트들의 손에 맞게 사실 악보를 다 커스터마 시켰거든요.
0: 아~
3: 그래서 저 이거 다 못 치겠어요 라는 말이 다 쏙 들어가도록 너만의 악보를 다 맞춰서 이렇게 다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다 다음 시즌에 할 때도 다 그 피아니스트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를 해서 최적의 여건으로 공연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매 시즌마다 좀 해서 최고의 공연을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0: 네.
3: 있습니다.
0: 그런데 아, 왜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혹시나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안 올까봐 미리 지금 좀
3: 어떻게든 맞춰드리겠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 그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앞서 우리 뭐 뮤지컬에서 어떤 DNA를 표현해 주셨는데 음악이 갖고 있는 힘. 음악이 서사를 끌고 가는 그 힘 덕분에 우리가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정점에 지금 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이준욱 작곡가가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또 충평을 좀 해주시죠.
2: 피아노 한 대로 이렇게 다층적인 서사의 층위를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그림이 보이는 거, 이 작품의 그림이 보이는 거, 문화가 보이고 미학이 보이는 그런 지점까지 음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뮤지컬이 처해 있는 어떤 위치를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해야만 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은 해외에서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 뮤지컬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행정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인력이 참 중요하다. 창작진. 창작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0: 맞아요.
2: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음악이 새로운 어떤 음악들이 계속 실험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3: 앞으로 한국 뮤지컬 많은 사랑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정말 더 열심히 실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세계랑 더 열심히 연결되면서 정진하고 예, 더 실험하면서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고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마무리도 우리 연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네.
0: 자, 앞서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발작을 이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 특집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저희 멋진 크루들 그리고 이 카메라 바깥에 계신 저희 크루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두 개 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성산 램프에서 홍진문터널 입구까지 교통량이 늘었고요. 반대 성산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기름 램프까지 홍제 램프에서 성산 램프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어렵고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시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1차로에서 처리작업 중이고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정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맑은 공기의 날이래요. 사실 이 파란 하늘을 거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동안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깐깐하게 기준을 높이고 실천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에 비해 무려 38%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뭐 이런 말도 있죠. 오늘의 하늘은 지난 노력의 결과이며 내일의 하늘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새파랗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매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올랄라 세션과 김도양이 함께한 마이 라이프로 문 열었습니다. 첫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어요. 아, 이 시간은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꿀팁 전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아니, 두 분 원래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인데 다른 팀 일정으로 이번 주만 월요일에 찾아주셨잖아요.
2: 네.
1: 네. 빠르게 뵈니까 반갑네요.
2: 그렇죠.
1: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주말 동안?
2: 아, 저 주말에 네. 갑자기 TV가 나가가지고 TV가 집을 나갔어요.
1: 어? 고장 났어요?
2: 네. TV가 백라이트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어, 라디오네 강제로.
2: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1: 어머.
2: 주말에 이제 저기 핫땡마트, 네. 뭐 롯땡마트, 뭐 이땡 이땡 뭐 아무튼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막 TV를 막 고르고 막 뭐하고 아무튼 그거 막 사느라고 너무 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1: 아니 주말에 하늘이 진짜 예뻤잖아요.
3: 맞아요.
1: 그러면 실내에서 시간 보내느라고 하늘도 제대로 못 봤겠네요.
2: 아니 마트 갔다 왔어요.
1: 아, 마트 오며 네. 가며 네. 짧게
2: 오며 마트를 가며. 거의 송파구 좌측에서 끝까지 이렇게 우측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2: 예, 근데 진짜 기가 막힌 할인을 받아가지고
1: 오.
2: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하고 설치까지 다 하고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1: 재무 전문가 다운 소비네요.
3: 꼼꼼하네요.
1: 네. 네, 정영환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불꽃 축제를
1: 어?
3: 가려고 했으나 아. 그냥 마음만 보냈고요.
2: 음대 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3: 네. 네,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고
1: 네.
3: 저희는 저 그거 했어요.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선물을 조금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1: 미리미리.
3: 네. 그래서 뭘 해드릴까.
2: 아, 추석이구나.
1: 생활 밀착형 하루를 보내셨네요. 주말 동안.
3: 주말에 뭐 하셨어요?
1: 저는 남산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맑으니까 무조건 내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2: 기운을
1: 봐야겠다.
2: 왔다?
1: 풍경을 아. 봐야겠다 하고 가서 즐기고 왔죠.
3: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명은 TV 붙이고.
1: 너무 막 생활에 찌들어 있는.
2: 그래서 어떻게 전기를 좀 받고 오셨나요?
1: 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 기사 하나 있는데 남산 네. 올라가셔서 지금 이 순간을 부르고 오셨다고.
1: 제가요? 네. 저는 정영아 팀장님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내년부터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본격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고 관련 예산으로 6조 2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건설형이 2만 6천 가구, 매입형과 전세형이 각각 5천 가구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주택인데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낮은 임대료로 역세권 중형주택을 장기간 공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전문가는 예산 효율성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서 30만 원대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500원, 6,350원 올랐습니다. 특히 소고기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우안심은 약 20%, 등심과 양지도 각각 22%, 17%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 여름 폭염으로 가축 사육 환경이 나빠진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채소류도 무와 애호박이 각각 20%, 33% 올랐고 러시아산 동태포는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30% 상승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갈비류와 과일 등의 원산지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의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진료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에서 3%로 일본 21.4%, 영국은 개 25%, 고양이 12.1%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수의사들은 동물의 체중과 건강상태, 마취 여부 등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진료비가 공개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리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세요.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자, 시작하기 전에 네. 상식 퀴즈 한번 내볼게요.
0: 상식 퀴즈.
1: 네, 아나운서님 저희 그 문어 있죠? 네. 자, 문어의 다리가 몇 개죠?
0: 8개죠.
1: 8개입니다. 정답입니다.
0: 상품은 없나요?
1: 이따 문어 대란 짜잘
2: 퀴즈가 드릴게요. 이렇게 싱겁게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요?
0: 자, 긴장감 1도 없이.
2: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 아,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자, 왜 그러냐면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50대의 이 3인 가정의 네. 사연인데요. 바로 이 보험 설계사 담당자가 무려 8명이나 가입돼 있는 바로 문어발식 보험 가입한 3인 가족의 이런 그 교통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내용을 네. 방송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네.
1: 자, 50대 오늘은 이 보험 개수가 무려 17개였고요.
0: 네.
1: 월 보험료 80만 원인 50대 청취자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 중복된 보장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50대에 꼭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채우는지, 그리고 보험 정리할 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 별명이 예스맨이에요. 밖에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정말 속이 터지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귀가 너무너무 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퇴근길에 뭔가를 한아름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3: 저기 예스맨, 오늘은 또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짐이 한가득이야?
4: 어이니, 이거 김대리 아버지가 건강식품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라고.
3: 또 팔랑팔랑.
4: 아, 당신한테 좋다고 사왔으니까 잘 먹어.
3: 팔랑팔랑.
4: 그리고 요거는 우리 박부장 아들이 이번에 벤처기업 시작하면서
3: 팔랑팔랑
4: 건강팔찌 안 샀어.
3: 저기 저쪽에 택배 쌓여있는 거 안 보여? 홈쇼핑에서 보이면 뭐 사고, 주변에서 또 부탁하면 또 사고. 남들 사정 그만 봐주고 내 속 터지는 것 좀 보라고.
4: 속 터져? 봐봐. 이거 영양제 아까 사준 거 있잖아. 이거 먹으면 참 좋대. 내가 이렇게 성경지명이 있다고.
0: 목소리만 들어도 답답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보험 담당자만 무려 8명이나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으로 가입하고 홈쇼핑 보다가 또 가입하면 늘려온 건데요. 보험이 한 10개가 넘고 3인 가족 보험료가 80만 원이나 되는데 막상 뭐가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주치의처럼 딱 믿음직한 설계사 한 분 정해서 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8명이나 걸쳐진 저희 집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보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야, 오늘 사연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보험 담당자만 8명이었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군요. 이렇게 여러 명에게 좀 보험을 가입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1: 우선은 이런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0: 네.
1: 자, 뭐 이런 말 하죠. 자, 암에 걸리면 큰 돈이 필요해요.
0: 맞아요.
1: 자, 뇌혈관 질환도 준비해야 합니다. 빠져 있어요.
0: 그렇죠.
1: 수술비도 없네요. 자, 이렇게 각각 설명을 들으면 전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보험을 한꺼번에 이렇게 펼쳐보면 네.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을 여러 번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2: 그러니까 그 사연자님처럼 한 50대쯤 되시는 부부가 보험료만 한 8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는 건 이건 단순한 문제로만 좀 볼 건 아니고요.
0: 네.
2: 그러니까 보험이 엄청 많다라고만 그냥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도 낼 수 있는가, 유지가 가능한가.
0: 줄어드실 테니까.
2: 네, 저희가 질문을 그 상담하다 보면 질문을 딱 첫 번째로 드리는 게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50대라고 하면 자녀 양육도 되게 중요한 시기고요. 특히나 이제 50대부터는 슬슬 은퇴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0: 그렇죠.
2: 노후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크게 부담을 하다 보면 내 노후는 뭐 뒷전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죠.
0: 그렇겠네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이 8명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험이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장 맞아요. 내역은 어땠어요?
1: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 담당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복잡했는데요. 3인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총 17건, 월 보험료가 8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가 많은 만큼 보장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0: 당연히 많이 쓰니까. 네.
1: 많이 쓰니까 당연히 많겠죠. 만 원대로
0: 뭐 하나 걸리겠지 그쵸? 이런 느낌으로.
1: 만 원대로 뭐 부족과 빠져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오히려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비슷한 보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거였거든요.
0: 네.
1: 혀가 꼬이네요.
0: 눈물이 나셨나 봐. 많이 당황하셨어요.
1: 너무 당황해서.
0: 상담하시면서.
1: 아직도.
0: 이런 가네요. 경우는 처음이라.
1: 네, 네, 맞아요.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암진단비였어요.
0: 네.
1: 가족 전체의 암진단비를 각각 1억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중 상담 부분이 이제 여러 보험사로 다 쪼개져 있었는데, 또 그 중에 일부는 바로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0: 또 갱신형이었다는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암진단비가 1억 원이면 좀 든든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2: 일단 그거를 따지기보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 소득과 자산을 좀 봤을 때
0: 네.
2: 어느 정도의 보장이 충분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간혹 진단비를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막연해요. 그냥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다.
0: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2: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보장이라고 하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뭐 많을수록 마음도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그렇게 내기까지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맞아요. 실제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 10년 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게 있어요. 여기에는 네.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진단비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추가로 암보험을 또 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보장은 늘어났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암은 준비는 잘 돼 있지만 이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의 혈관질환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험을 한 건 한 건씩 각각 가입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0: 그렇겠네요. 일단 뭐 진단비가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 또 부담도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점검할 때는 이 보험료 총액만 봐서는 안 되고요.
0: 네.
2: 뭐 예를 들면 이분같이 뭐 1억 원을 암진단비 1억 원을 뭐 준비했다라고 하면 나는 암진단비

0: 새로운 준비됐으니까 다른 것도 잘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맹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근데 막상 봐보면 암은 1억인데 혈관은 완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1: 부족하다.
0: 거의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거나 뭐 협소하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장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들의 다양한 부분들을 각각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면 청취자님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어요?
2: 자, 우선은 점검을 통해서 17건의 보험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면 유지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될 보험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장 내용 괜찮고 앞으로 이 유지할 가치가 있는 기존 보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반면 이 보장은 중복이 계속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이런 보험들 그리고 활용도 즉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특약들은 좀 같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특히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던 암보험의 일부도 여기에 이 확인해 보니까 2번 일당이라는 특약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1: 아무래도 보험이 17가지나 되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2번 일당도 많이 가입을 하셨었어요?
0: 네. 여러 가지 보험에 2번 일당을 중복 보장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금액을 매일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질병 2번 일당을 뭐 50대 여성분이 가입했다 그러면 만 원당 보통 뭐 천 원, 이천 원 하면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만 원당 막 6, 7천 원 한다고 하면 이건 가성비가 없다고 봐야겠죠.
1: 그것도 입원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0: 안 하면 못 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없는데 이 입원 일당에 좀 많은 금액들이 좀 포함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냥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기존에 부족했던 뭐 혈관 질환들. 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했고 네. 특히나 이제 50대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뭐 질환들 또는 가족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고 실제로는 또 이제 가정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필요한 보장들을 좀 알맞게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보장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잘 메워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보험을 정리할 때 그냥 무턱대고 다 없애는 건 아닐 거잖아요.
2: 안 되죠.
1: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있습니다. 자, 보험을 정리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나 아프지도 않고요. 네. 실제로 보상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보험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달 나가는 보험료 아까우니까 전부 다 싹 다 없애버릴래요.
1: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2: 정말 많아요.
1: 일단 뭐 한 푼이라도 좀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순간 머릿속에 내가 몇 년 냈지라고 하는 순간 이 돈이 꽤 큰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럼 너무 아까울 수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경우 특히 50대라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50대라면 건강 상태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기존 계약을 먼저 해약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보장이 다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계약의 보장 내용 확인해보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보험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겠죠?
0: 일단 상담 전에 이 3인 가족의 이 매월 보험료가 80만 원 정도 되고 있었는데 네. 17건의 이 보험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중복된 것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배제를 했고요. 네. 좀 가성비 떨어지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하고 보장을 필요한 내용들, 아까 혈관 질환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는 52만 원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그럼 80만 원에서 52만 원이면 한 달에 28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0: 그렇죠. 한 달에 28만 원 정도면 1년이면 한 36만 원 정도.
1: 많다.
0: 네, 꽤 큰 돈이죠.
1: 네.
0: 중요한 건 이 단순히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암진단비는 기존 보장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유지하면서 네. 불필요한 중복된 보장들을 좀 줄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줄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필요했던 혈관 질환들, 뇌혈관, 심장 질환 뭐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이 큰 특약들 정리해서 노후 준비를 좀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2: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2: 예, 사연자님은 50대 가장이시잖아요. 월 28만 원을 절약했다는 걸 단순히 나 보험료가 28만 원 줄었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은퇴까지 10년. 혹은 15년 정도 그동안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할 건지 이 결과까지 가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1: 그쵸.
2: 자, 보험료를 줄여서 생긴 돈을 저축이나 연금 혹은 노후자금 돌린다면 이 보험과 노후자금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면은 이 보험료 정리한 부분으로 노후 준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2: 사실 저희가 이제 보험은 다 정리가 됐는데요. 네. 아직 이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상담이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줄어들었던 금액을 처음에는 뭐 금액 줄었으니까 그대로 두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8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냥 생활비로 쓰셔야겠다
2: 그렇죠.
1: 생각하셨나요?
2: 보험 줄었네. 땡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28만 원이 저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매달 28만 원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급이 더 생긴 거예요. 물론 돈이 더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네. 고정지출이 안 나간다는 거는 돈이 세이브가 된 거다 보니까 그쵸? 28만 원이 월급이 더 들어오는 거고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회사원 기준으로 연봉 4천만 원이신 분들이 1년간 정말 성과를 잘 내서 연봉 협상을 했을 때 10%가 인상된 것, 인상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1: 그렇게 생각하니까 꽤 많은 금액 같네요.
2: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가 연봉 인상됐으면 엄청 큰 거잖아요.
1: 그냥 쓰면 안 되겠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이렇게 고정지출인 보험만 잘 수정해도 이렇게 보면 연봉 10%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들어보니 아,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노후자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직 이제 시간 좀 드리고 추후에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또 해주실 거니까 믿고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가 얇은 예스맨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다는 안산에 사는 50대 주부의 사연을 오늘 살펴봤는데 보험 담당자만 8분이고 보험은 17건에 월 8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장 분석을 정말 샅샅이 해봤는데 일단 중복되는 보장이 많았고 정작 50대에 필요한 뭐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은 비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채울 것 채웠는데 보험료는 월 8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28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28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비슷한데 나도 보험 점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비의 밤양갱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질문을 주셨어요. 2037님이 암,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 진단비의 적정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뭐 많으면 좋겠지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1: 뭐 이게 꼭 답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네. 보통 저희가 보험료, 월보험료 수준을 보통 한 사람으로 따져보면 이제 뭐 총 수입에서 이제 지출 내용을 제외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총 수입에서 보통 10%는 넘기지 말아라 10%.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뭐 많으면 12%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 안에서 그 정도 금액 정도까지 넣어도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없이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크기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통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을 준비하게 되면 필요한 보장은 어느 정도는 준비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는 있죠.
2: 네. 근데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선은 제 생각에는 최소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
0: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에 보장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진단비는 한 1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좀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큰 중증 질환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한다는 거는 치료 비용도 물론 포함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생활비용 즉 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0: 그렇죠. 일을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준비하는 겁니다. 이유가 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만 원 연 3천만 원 정도면 네. 충분히 이런 치료를 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보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2037님처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277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은 줄었는데 임대료나 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하루하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험료도 처음에는 15만 원에서 지금은 2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처음에 비갱신형이 비싸다고 해서 갱신형으로 가입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정도인데 뇌나 심장 보장은 범위가 좁은 것 같고요.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맞는 건지 보장을 줄여서라도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7239님도 좀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수입은 줄었는데 갱신형 보험이라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이게 반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요즘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타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경기적으로 부담이 생기면 보험을 항상 먼저 건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상황이 어렵다고 막 다 없애고 막 이런 것들로만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악의 경우를 좀 대비하셔야 돼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일단 보험료라도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위험 대비는 또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든든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네. 뇌나 심장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특정 질환 관련된 부분은 보장되는 범위가 좁거나 뭐 이렇게 좀 보장이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 보험료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점검할 때는 보험료가 얼마냐와 함께 볼 게 뭐냐면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냐 이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 무엇을 보장받는지 보장 내역을 같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험료가 사실 안 올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5만 원이었던 게 26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1: 화나죠. 저렴하게 여겼던 갱신형 보험이 네. 올라간 것밖에 없으니까 네. 이 갱신형 보험료가 지금 1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한 65%, 7% 이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0: 많이 올랐다.
1: 엄청 올라간 거죠. 네. 이게 갱신형 보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믿고 가입을 했는데 전혀 저렴하지 않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장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험료를 또 내는 기간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보험료가 비갱신형, 비싸다고 생각했던 비갱신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죠. 아니, 소득이 줄어들 수 네, 있죠. 네. 앞으로 계속 보면. 네.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걸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갱신형 보험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더 은퇴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무조건 내 인생에서 다가오는 노후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 저렴하다 비싸다 이런 것보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좀 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건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이대로 저희 2739님이었나요? 계속 유지하셨을 경우에는 네, 보험료
0: 7239님
2: 네. 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험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네,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줄이고 싶은데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보험은 내가 직접 약관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어떤 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0: 몰라요.
2: 그리고 네. 사실 약관을 읽어도 저희 청취자님들이나 다른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준다는 거야.
0: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2: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네. 사실 이거 보면 이 보험사놈들 아주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 써가지고 모르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는 있는데. 네. 자, 우선은 무작정 해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해지했다가 빠졌었는데 다시 넣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가입이 안 될 경우가 너무 크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 또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태랑 그리고 나이를 고려해서 이 보험 관련된 부분에 정리할 때는 약간 조금 나중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특히 이제 문자를 주신 이 7239님처럼 이 소득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면 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보험 잘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달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보험료가 조정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안 그래도 부담스러웠던 게 더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가입했던 그 보장 내용을 또 빼게 되면 나중에 이거 보충하자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또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나이도 네. 증가되고 그간에 어떤 병원에 어떤 왔다 갔다 했던 기록들이 또 생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보험을 처음 준비할 땐 내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이게 변동되지 않도록 처음 세팅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어쨌든 보험은 뭐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퀴즈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자, 오래된 보험은 지금의 의료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 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 제가 또 트렌드에 좀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2: 민감하시죠. 네.
0: 그런데 또 암 치료 같은 것만 해도 뭐 식약이나 치료법이 새로 나오니까 그 예전 보험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O.
2: 확실합니까?
0: 왜 매번 그러십니까, 두 분?

0: 자,
1: 예,
0: 정답은?
1: 오오. 왜요?
0: 아, 물론 오도 맞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X가 맞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오히려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 현재는 가입이 어려운 좋은 조건이나 혹은 보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또 갱신 여부, 중복, 혹은 부족한 보장 등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신 후에 정리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또뭐 예전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안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를 좀잘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잘 파악하고 있기 어렵잖아요. 전 이상하게 약관을 보면 더 어렵던데요.
0: 저희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전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2: 네.
0: 이지한 친구님 워낙 똑똑하시니까 쉬울 수 있는데.
2: 아, 쉽죠.
0: 쉬워요? 쉬워요?
2: 아, 그럼 오케이.
1: 물어봐야겠다. 방송
2: 엄청
1: 끝나고
2: 쉽죠.
1: 그죠?
2: 아, 이거 그 눈만 감아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자,
0: 여러분
1: 이렇게 또 확인할 길 없다고.
2: 아, 농담이에요.
0: 약간 어렵습니다.
2: 아,
0: 네. 저는 어려워요. 적응을 합니다.
1: 네.
0: 아, 특히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관이 없거든요. 분명히 버렸을 거예요.
1: 아,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랍 어딘가
0: 아니면은 냄비 받침으로 이용하다 다 타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많습니다.
1: 네.
0: 자,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가 설명해준 대로 가입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특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기억 잘 못하시거든요. 자, 이번 기회에 보험 증권 한번 꺼내서 보험료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혹은 내가 지금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그리고 암, 뇌, 심장 보장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전문가들 말하는 이 범위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 네.
2: 그러니까 꼭 어떤 문제가 보여야만 어떤 상담 신청하는 것보다 일단 나는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뭐 예를 들면 뭐 보장은 지금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도 가늠이 안 되고
1: 네.
2: 뭐 말씀 이렇게 방금 정영원 팀장이 말한 것처럼 뭐 이미 남비 받침대로 쓰다가 이미 버려서 난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1: 네.
2: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다.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1: 네. 뭐 눈 감고도 보험 여과들 줄줄 읊는 분이니까 상담을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2: 그럼요.
1: 수입은 줄고 보험료는 오르는 50대 자영업자 청취자님의 고민이었는데요. 이게 좀 보장을 줄여서라도 보험료를 낮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50대 무작정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건강 상태 때문에 나중에 또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장 내역은 어떤 것들인지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을 해서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험증권 봐도 나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머리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2838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직접 가입한 보험과 부모님이 예전에 가입해 주신 보험을 합쳐보니까 매달 보험료가 월급의 2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정리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려고 하냐라며 말리시고요. 친구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적게 내는 것 같은데 30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한지 기준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주셨어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할까요?
2: 어쩌면 아까 그 저희 시작하기 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분은 아까 10%라고 했나요? 월 소득에?
2: 그 정도인데 일단 네. 제가 보기엔 질문의 요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이대가 몇 살이어서 뭐 얼마를 내는 게 맞냐 이런 내용인데
1: 네.
2: 사람마다 어쨌든 소득도 다르고요. 생활 수준도 다르고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인과관계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1: 그렇겠네요.
2: 대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면 30대 같은 경우는 미리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또는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써야 될 그런 돈 준비하는 것이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소득 이제 어떤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좀 잡아두는 게 좋긴 하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네.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 우선 미혼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만약에 1인 가족 이제 1인 가구예요. 이럴 경우에는 기여 소득

0: 한 7% 정도 이내로 좀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노후까지 좀 준비할 수 있는 저축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거고요. 네. 맞벌이의 가정 같은 경우는 10% 이내, 그리고 외벌이 가정의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3%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무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점 잡아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청취자님처럼 이 월급의 20%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 이건 일반적인 기준보다 확실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될만 해요.
1: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보장을 많이 받고 싶어서 뭐 가족력이 있어서 보험료 지출이 높은 편인 걸 수도 있잖아요.
2: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1: 네.
2: 보험은 본인이 부담할 수준 안에서 준비한다면 뭐 어떤 분은 난 돈 많이 버니까 많이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뭐 이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보장도 많이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월 30만 원, 40만 원 나가는데 보장이 진짜 완전 문제가 부족한,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0: 맞아요. 네. 특히 이 30대에는 이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이재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재무 목표를 좀 설계해 두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좀 저축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같은 경우 물론 암도 많이 중요하고 미리 준비하면 싸고 뭐 평생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뭔가 혜택이 많잖아요. 20년이나 100세 만기면 만약 30대가 준비하면 50세까지 보험료 내고
1: 100세까지
0: 두 배로 보장받는 거잖아요.
1: 네.
0: 남의 여생에.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100% 확률로 우리한테 오는 30대한테 오는 미래에는 확실한 건 뭐냐면 바로 사망 혹은 은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을 준비하라 그건 아니지만 은퇴 관련된 부분은 100%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축을 좀 준비하면 좋고요. 또 30대 같은 경우 주택 마련부터 해야 하고 저축해야 되고 이 결혼이나 자녀가 있다면 또 거기에도 맞게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축을 조금 더 우선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또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럼 30대 초반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적당할까요?
2: 저는 20대든 30대든 좀 비슷한 기준을 좀 잡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보험료의 사업비나 뭐 위험 부담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재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단 건강한 상황이다 그러면 30대 뭐 초중반이다라고 하면 저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는 좀 기준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물론 소득이 낮다면 10만 원대 안에서도 10만 원 초반대에서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소득이 뭐 그렇다고 높다고 해서 뭐 굳이 보험료로 이 평균 수위를 더 올려야 되느냐 그거는 꼭 아니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필요한 보장들을 얼만큼 알차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0: 30대라면
1: 네네.
2: 월급 수준에 따라서
1: 네.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금액이면 실제로 어떤 보장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0: 자, 우선 저희 그 2838님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저기 우리 증권 한번 펼쳐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확인할 거 거기에 실손의료비 있나요? 그래서 실손의료비가 기본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먼저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수술비 같은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30대라면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넣기보다는 큰 위험을 먼저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2: 네. 네.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갱신형에 대한 좀 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납입기간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 그러니까 다른 데는 15만 원인데 여긴 10만 원이래. 그럼 이 10만 원만 보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내용 안에 네. 갱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납입기간이 얼만큼 돼 있는지 이런 구조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뭐 10만 원이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금액도 뭐 10만 원 정도면 낼 수 있지라고 그쵸. 보여질 테니까.
0: 그런데 이거죠. 10년을 내냐, 20년을 내냐, 30년을 내냐. 즉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월 10만 원이라 해도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30년이면 3,600만 원이 되겠죠. 자, 월 보험료는 똑같아 보여도 총액으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 그렇네요.
2: 야, 갱신형도 마찬가지예요. 30대 내는 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게 갱신이 될 때마다 얼만큼 정도 뛸 것이냐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년마다 얼마 정도가 예상으로 뛸 거라는 거 갱신형 네. 가입할 때 그래서 30대라면 보험료 수준을 좀 정할 때는 이왕이면 좀 기둥으로 세워둘 수 있게 20년 납에 비갱신형을 좀 선택하시면 좀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집에 가서 약관을 좀 봐야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어요.

0: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청취자님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먼저 현재 가입한 보험이 월급의 20% 정도라는 비용을 들일 만큼 제대로 좀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겠네요.
1: 맞아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보험료 제대로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 20만 원 내더라도 정말 필요한 보장이 잘 들어있다면 이건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네. 그냥 금액만 조금 수정해서 보험을 낮출 수 있겠지만 반대로 10만 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보장은 다 빠져있다?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어질 수 있겠죠.
0: 네.
2: 그래서 보험을 셀프로 점검할 때 세 가지 정도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는 보험료 자체가 일단 내 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진 않은가. 그러니까 엄살 말고요. 진짜. 진짜 내 소득에 너무 막 과하게 포함돼 있어서 막 20% 30% 넘게 보험료 내는 건 아닌지 첫 번째는 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보장에 대한 항목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증권을 보면 암은 있고 뭐 뇌혈관 써 있고 뭐 이렇게 글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에 대해서 실비, 암, 뭐 뇌, 심장,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볼 수 있겠죠.
0: 네.
2: 그런 것들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이 보험들을 다 유지해 볼 수 있느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 주셨는데, 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짚어 주신다면요?
1: 보험을 점검하는 것은 전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보험 점검, 오늘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0: 이재한 팀장님은요?
2: 어쨌든 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남겨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남단 부근에서 추돌사고로 두개 차를 막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북단에서 남단으로 다리 건너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의 양방면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한강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어렵고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계양 부근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같은 방면 하계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리고 삼본에서 수리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0: 가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 터널 안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1호 터널 요금소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로 못 내고요. 남산 2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 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차량은 한강대교에서부터 정체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로 이어지고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또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까지 속도로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김포 방면으로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일대와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1: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으로만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내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만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 여전히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신탄진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심 방면으로는 양재에서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뒤로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아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어요.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더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한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는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를 들으셨습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방송시설 및 장비 점검을 위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HLST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

0: 라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선선한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는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까지 또 중랑교에서 장안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김포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 일산부터 김포 사이 4km 구간은 정체고요. 이후로도 판교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는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성동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와 통행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도봉터널 진입부터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복정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도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0: 눌러줘요, 2588, 2588, 2588. TBS 캠페인.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

0: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흥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돌발 상황 많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송파 부근과 서하남 부근 1차로에는 각각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또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일산 부근 역시 승용차 사고 있었고 주변 통행량도 많고 또 일산 김포 사이가 정체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송남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북정에서 수서 나들목 사이가 정체고요. 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월링교에서 용비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